이 다사는 그의 벗들과 함께 연꽃이 처음 필 즈음 만나기로 약속한 중란 시사의 모임을 가졌는데요. 바로 이 즈음이 되겠죠. 날이 덥긴 하지만 그 더위 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낭만이 참 많구나 싶습니다. 7월의 낭만, 다산의 중란 시사가 제대로 누리지 않았을까 잠시 상상해 봤고요. 우리도 이런 낭만의 시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

평조회상의 첫 곡 상령산을 해금과 거문고 단소의 조촐한 편성으로 연주하는 음악 골랐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인데요. 안재숙의 해금, 윤혜성의 거문고, 문흥관의 단소,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화우 훗날 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여라. 이화우 훗날 일제 이별했는데 추풍 낙엽이 질 때까지 아직 만나지 못한 거네요. 평시조 이화우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였고요. 곽태규의 피리, 노부영의 대금, 김호성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반가운 화요일 산책길입니다. 오늘도 함께 꽃길을 걷습니다. 하셨어요. 네, 봄봄님 꽃길 오늘도 계속 함께 걸어요. 또 9820님 요리조리 미도리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너무 바빴죠요. 우유유. 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우쭈쭈 해드려야 하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셨군요. 좋은 일로 바쁘신 거겠죠? 지금 좀 나아지신 거죠?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그 바쁜 마음 잠재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궁중정제 반주음악 하나 골랐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연말 무렵이면 반드시 이 춤을 추었고요. 조선 중기 무렵 이후부터는 왕실의 연향 때에 파연 악무, 잔치를 파하는 악무로 이 춤을 췄습니다. 바로 처용무입니다. 처용무 전체를 보면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 춤은 볼 수 없지만 여러 음악이 포함되어 있어서 음악 감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향악곡의 백민 수재천으로 시작이 되고요. 향당 교주, 또 관악영산회상의 여러 곡, 그리고 웃도들이와 같은 다양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처용

음악 문화의 여백 밤섬에서 배를 모은 목수 함갑순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요즘 이 코너에서는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펴낸 책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소개된 이들 지난날 역사의 현장에서 중요한 한 몫을 하던 이었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지금은 사라져가는 혹은 사라진 직업인 혹은 예술가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외틀어진 소나무들만 어지럽게 자라던 곳이었다. 밤섬 사람들로서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으므로 그곳에 털을 닦고 집을 올렸다. 언덕배기 안쪽으로 알맞게 경사가 졌는데 거기에 나란히 줄을 맞추어 집을 지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언덕을 쳐다보면 지붕 위에 집을 올리고 그 위에 또 집을 올린 것처럼 보여서 그 마을 전체가 하나의 아파트같이 보인다. 모두 다섯 줄이니까 다섯 층의 아파트라고나 할까? 그래서 거기에 사는 밤섬 사람들 자신들도 그곳을 밤섬 아파트나 밤섬 마을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맨 아래를 1층, 둘째를 2층, 그리고 맨 위에 다섯째를 5층이라 부른다. 함갑순의 집은 2층에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의 작업장은 와우산의 아파트처럼 생긴 그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서강의 강가에 있다. 밤섬 사람이 집을 와우산으로 옮기긴 했지만 모든 삶의 터까지 그곳으로 옮겨진 것은 아니다.

아드님이 서영우 두 분이 함께 연주한 서용석류, 아쟁산조, 병주 음원이 있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한번 감상해 보자 했는데요. 오늘 그 음악 준비했습니다. 아버님과 아드님이 함께 연주하는 서용석류, 아쟁산조, 병주입니다. 서용석, 서영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합니다. 아쟁이란 악기의 역사를 보면 대아쟁이 고려시대에 유입됐기 때문에 무척 긴 역사를 살아왔는데요. 이 아쟁산조를 연주하기 시작한 건 20세기 중반 무렵이라서 이 아쟁산조란 음악의 역사는 아주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르익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건 바로 명인들의 치열한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용석, 서영호 부자가 함께 연주한 서용석류 아쟁산조 병주의 특별한 조화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서용석류 아쟁산조 부자의 연주를 듣는데 전화가 와서 방해를 받네요. 이 귀한 음원을 종종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곡을 재방송 때나 다시 듣기로 해서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곡을 들으면서 아드님을 앞에 두고 연주하는 서용석 명인의 그 몰두하는 모습이 떠올란 음원을 종종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곡을 재방송 때나 다시 듣기로 해서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곡을 들으면서 아드님을 앞에 두고 연주하는 서용석 명인의 그 몰두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잠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어서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농부가 남원산성 성주풀이 진도알이랑 이렇게 연곡으로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같은 음악이네요. 오늘 이 음악을 연주한 분들 모두 명인들 모이셨는데요. 오정숙, 성창순, 성우향, 한농선, 남해성의 소리고요. 서용석의 대금, 김무길의 거문고, 박종선의 아쟁, 한세연의 피리,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니야.

되었습니다. 귀명창님께서 명인명창 소리에 귀호강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중란시사 모임의 만남 규약 중에 연꽃이 필 즈음 만난다 하는 규약이 있었단 말씀해드렸는데요. 다산 선생이 요즘 살고 계신다면 이맘때 그 벗들과의 만남을 서두르셨지 않을까 합니다. 바야흐로 연꽃의 계절이 다가와서 여기저기서 연꽃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는 연꽃을 이번 해에는 아직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아무래도 조만간 연꽃이 좋은 곳을 다녀와야 할 듯합니다.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있으니 예로부터 우리 시인 묵객들이 연꽃을 더욱 좋아했습니다. 연꽃의 계절 7월 그 꽃의 향기 누리셔야죠.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역시

내가 아는 거라곤 우리 모두 다정해야 한다는 거야. 제발 다정함을 보여줘. 특히 뭐가 뭔지 몰라 혼란스러울 때는 더더욱.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속에서 대사 읽어드렸습니다. 모두를 다정하게 대할 것, 오늘의 숙제로 정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세요.

듀호의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Reminiscence of Melodic Melange 함께 들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최비76님께서 언제 11시가 넘었지? 지각했네.

0: 나의 무대는 끝나지 않았다. 무대는 내가 살아온 시간 그 자체였다. 내가 숨 쉬며 버텨온 자리였고 나를 나로 만들었던 유일한 언어였다. 아, 이 두 권 안에 아마 여기에도 다 담지 못한 80평생의 우리 선생님의 이 춤 인생이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선생님 연세가 오랐던 유일한 언어였다. 아, 이 두 권 안에 아마 여기에도 다 담지 못한 80평생의 우리 선생님의 이 춤 인생이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선생님 연세가 올해로 82 되셨습니까?
1: 나이?
0: 예.
1: 그 80, 만으로 82죠.
0: 네, 네. 네. 근데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춤을 처음 시작하신 게 3살이라고요.
1: 네.
0: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1: 엄마 2살, 3살 걸을 때,
0: 예.
1: 잠,

0: 얼마나 그
1: 많은 노력,
0: 인고의 예, 세월을 견뎠을까.
1: 네, 굉장한 고충이 따른 연후에 좋은
0: 예.
1: 무대가 있을 수 있죠.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 3살부터 어쨌든 춤을 시작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훈련도 혹독하게 받으셨겠어요.
1: 그렇게 이제 그 훈련을 받았다라기보다는
0: 예.
1: 그냥 보는 대로 춤을 제가 잘 따라 하니까, 그게 천재라는 얘기를 그때서부터 이제 들으면서,
0: 예.
1: 계속 무대에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혹독한 훈련으로 무용을 잘한 것보다는,
0: 좀 타고나셨네요. 예.
1: 저절로 그냥 하니까 자꾸 가리키는 선생들이 천재다, 천재다,
0: 예.
1: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0: 거네요. 예.
1: 그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0: 예.
1: 신기해요. 지금 생각해도
0: 네.
1: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
0: 네.
1: 근데 그 커서도 그 사람들이 제 안무를 보고 세계적인 안무가다, 뭐또 우리 삼촌도 너는 세계적인 안무가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보고 무슨 작품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날 하루로 안무가 끝나.
0: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거군요.
1: 그냥 안무가 잘 나와.
0: 와, 아니 그럼
1: 그러니까 어렸을
0: 선생님,
1: 때도
0: 예.
1: 그런 식으로 쳤지 않았나.
0: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것이
1: 네,
0: 아니고
1: 누구한테 배운
0: 그런 것이 아니고요.
1: 배우지를 않고 승무도 누구한테 배우지를 않았는데 승무를 내가 많이 쳤거든.
0: 그럼 선생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니 그럼
1: 그러니까 어렸을
0: 선생님
1: 때도
0: 예
1: 그런 식으로 쳤지 않았나.
0: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것이
1: 네,
0: 아니고
1: 누구한테 배운
0: 그런 것이 아니고요
1: 배우지를 않고 승무도 누구한테 배우지를 않았는데 승무를 내가 많이 쳤거든.
0: 그럼 선생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춤을 추시면서 한국 전통춤의 매력은 뭐라고 느끼셨어요?
1: 한국 전통 춤의 매력은 자연미거든요.

0: 아직은 몸에 훈련이 필요하다. 한국 춤도. 그래서 그냥 그 이미지가 발레에서 박이본하고 그 비슷한 그 이미지니까 박이본 한 건데, 말하자면 어떤 유형의 민속 춤이 우리나라는 많거든요. 이게 좀 공중무용도 있고 뭐 무당춤도 있고 뭐
1: 그렇죠.
0: 또 전통에 응? 흐르는 그 시나위도 있고 여러 가지는 그 유형을 그 훈련을 함으로써 다 습득이 되게끔. 그러면 그 습득이 되고 나면 창작으로 가.

0: 음악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이 음악 2006년 초연 때 어쨌든 이 작품과 함께 나왔던 곡인데
1: 네.
0: 어떻게 음악 들으시니까 그때 기억 많이 나세요?
1: 네, 동작까지 생각이 나죠.
0: 와, 이게
1: 요
0: 20년
1: 음악으로는 이제 남자가
0: 예.
1: 남자 솔로를 내가 줘서
0: 네.
1: 그 이종윤이라고 지금
0: 이름도 기억하시고. 네. 그
1: 저
0: 무용수가
1: 부산시립무용단

0: 체계화해서 만드셨던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춤 메소드 훈련법을 만드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77년도에 한국 무용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 타고남은 재라는 작품을 만드셨더라고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1: 그야말로 그때 당시 이제 그 박이본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실험하는 무대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본 호흡법을 내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명의 세계 1장, 그다음에 2장은 세계 세계. 명의 세계는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인 내 세계.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상상이잖아요.
0: 그렇죠.
1: 현실로 보는 것보다. 그래서 상상의 세계를 춤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현실을 그대로 본다는 것보다 훨씬 폭이 넓기 때문에 암호하기가 쉽지.
0: 오히려
1: 오히려 이게 상상으로 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태어나기 이전의 명의 세계를 그 상체 호흡법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말하자면 지금까지 전통 춤을 잘못 춰가지고 엉터리로 추는 전통 춤이 너무 많았거든. 그 전통 춤을 바탕으로 하지만은 더 위로 올라가서 사위 자체가 좀 과감하게, 그래서 내 호흡법, 그 상체 호흡법 12가지를 이용해가지고 명의 세계를

0: 절망, 또 질투,
1: 네.
0: 미움, 사랑, 뭐이 우리 현 시대, 현 생활을 또 표현하는 거는 하체, 하체, 욕심이 머리로 있다라고 생각을
1: 하죠.
0: 하죠.
1: 네.
0: 근데 나는 그 머리가 하체 돌려짓기 호흡이라고,
1: 네.
0: 말하자면은 엉덩이 하는 거는 하체, 하체, 욕심이 머리로 있다라고 생각을
1: 하죠.
0: 하죠.
1: 네.
0: 근데 나는 그 머리가 하체 돌려짓기 호흡이라고,
1: 네.
0: 말하자면은 엉덩이, 회음,
1: 네.
0: 거기서부터 욕망과 질투와 모든 인간의 그 본성이 나온다고 생각을

0: 어른들이 곡력을 들여서 줘라 이랬거든요.
1: 네.
0: 그 곡력이 어딘지 딱 집어주질 못한,
1: 아,
0: 근데
1: 그러니.
0: 사실은 곡력을 들인다는 것은 그 회음, 하체, 돌려짓기 호흡, 내가 이제 돌려짓기 호흡이라고 했는데,
1: 네.
0: 그쪽에 곡력이 들어가야 머리로 올라오는, 그래서 세계 세계는 그 하체의 호흡을 이용해가지고 동작을 전부 또 만들어.
1: 네.
0: 그래서 이제 3장에는 멸의 세계, 멸의 세계는 또그
1: 죽음 이후에
0: 죽음의 세계.
1: 예.
0: 이제 우리가 색에서 현 생활에서 이제 승천을 했을 때는 어떻게 호흡이 가느냐 하면 이제 그냥 숨을 쉬고 있지만
1: 예.
0: 정중동
1: 네.
0: 숨을 몸은 멈춰 있는데 숨은 계속 쉬고 있는
1: 네.
0: 그런 그 멸의 세계라고
1: 예.
0: 그냥 숨을 쉬고 있지만
1: 예.
0: 정중동
1: 네.
0: 숨을 몸은 멈춰 있는데 숨은 계속 쉬고 있는
1: 네.
0: 그런 그 멸의 세계라고
1: 예.
0: 그래서 그걸 숭무로 표현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 멸의 세계를 볼때 사람들이 뭐 우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1: 그래요. 예. 그
0: 그래서
1: 지금
0: 그 타고난 문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1: 예.
0: 그 작품이 지금까지 한국 춤이 돌팔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배종애가 타고난 문제로 돌팔구를 찾았다. 그 앞으로 발전성이 이 전통을 가지고 발전할 가능성이 100%로 있다라는 평을 그때 봤죠, 제가.
1: 그러니까 배정혜 선생님 춤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국 무용사에 남을 만한 걸작 같은
0: 예.
1: 작품이
0: 그래서
1: 바로
0: 그게 박이번 떡이에요, 그게.
1: 예, 타고남은 재라는 작품인데 선생님께서는 이 우리의 전통 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전통에만 이 머무는 것이 싫어서 또 국악원을 떠

0: 그 얘기예요. 저는.
1: 아,
0: 응.
1: 예.
0: 그래서 모든 춤.
1: 그 용어까지도 신경.
0: 영어로 해도 모든 춤.
1: 그러네요.
0: 모든 춤. 예. 이렇게 해야지. 모든 댄스 하지 말고.
1: 네.
0: 그냥 모든 댄스는 서양에서 온 모던 댄스를 모던 댄스라고 하고,
1: 그렇죠.
0: 우리나라에 지금 사람들이 무용계에서 말하는 창작춤을 저는 모던 춤이라고 말을 하자,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
1: 네, 네. 이렇게까지 사실 신경을 쓰신 것은 용어가 사람들의 인식과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죠?
0: 네, 네. 네.
1: 예.
0: 바로 그거예요.
1: 예.
0: 그래서 안타까워요. 자꾸 지금 무용과에서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살리지 않고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운 건데.
1: 그래서 이게 뭐 모던 댄스, 뭐 신무용 이런 것이 아니라 모던 춤이자 신전통이다.
0: 네.
1: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그에 맞게 그 예술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창을 하셨던 겁니다. 그때 그 아까 이제 그 코리아 판타지를 그 피나바우 씨 초청으로 독일에서
0: 그래서 이제
1: 하시고
0: 신전통이죠. 부채춤, 장구춤.
1: 예.
0: 그런 것이 신전통인데 신전통을 또 하기 싫어서 국악원을 떠났지만
1: 예.
0: 시립 무용단에 오니까 또 무용단을 운영하려면 모든 춤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돼.
1: 아.
0: 왜냐하면 한국적인 거가
1: 예.
0: 일단 기본으로 김치 반찬에 김치 깍두기
1: 있어야
0: 같이 예. 있어야 되거든.
1: 네네.
0: 그래서 신전통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1: 아.
0: 그래서 시립무용단을 그 사용하고 있는 걸 나는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막 한 달 동안에 막 급히 만들었어.
1: 아.
0: 그래서 이제 그 잘 내가 내 칭찬을 하기가 좀 뭐한데 그것이 잘 만들어져서
1: 예.
0: 지금

0: 예.
1: 춤의 내용인데 내용은 빠지고 얼굴 표정만 있으면 사람들이 감명을 받을 수가 없죠. 응.
0: 네. 어떤 말씀인지 알
1: 응.
0: 것 같아요.
1: 미술에서 선을 그었는데
0: 예, 그럼요. 이 말씀도 좀 인상 깊더라고요. 서둘러 완성되려 애쓰지 마라.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든 순간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안무를 짜는 과정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조명이 꺼진 뒤에 고독을 사랑하고 질문을 멈추지 마라. 이것은 단지 그 무용하는 후배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 같지는 않고요.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에게 춤과 무대는 어떤 존재일까요?
1: 글쎄, 이제 그 춤을 그렇게 어렸을 때 너무 싫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80년을 적고 나니까, 이제 춤 없이는 생각이, 아무것도 춤 없이 생각이 드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공기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밥을 못 먹으면 죽잖아? 그냥 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공기나? 응. 뭐, 안 먹으면 죽잖아.
0: 맞아요.
1: 응. 그 음식.
0: 그렇게 그냥 하나 되는 거네요.
1: 하나가 된것 같아.
0: 절실하고 하나 되는 것. 와, 나에게 춤과 무대는 공기 같은 것이다라는
1: 그러니까
0: 말씀을
1: 지금은
0: 해주셨네요.
1: 옛날에는 넓은 공간만 보면 막 싫어서 내가 아우 배 아파 이러고 막 앉혔거든요. 지금은 넓은 공간만 보면 이거 무대를 만들면 좋겠다. 뭐 여기 연습실 만들면 좋겠다. 그 생각만 나요.
0: 자, 선생님은 아직도 현역이십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무대를 보여주고 계신데 10월에 공연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 공연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1: 그 국립무용단에서 그 10월 달에 이제 시나위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아, 이 늙은이한테 그꼭 안무를 부탁을 해서 옛날 젊었을 때 같으면 1, 2부를 다 내가 맡아서 안무를 했을 텐데, 이제 너무 이제 거절을 하다 보니까 1부만 내가 맡고, 이 2부는 이제 젊은 친구가 배진호라는 친구가 맡기로 했어요. 응, 그래서 1, 2부를 시나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서로 다르게 안무를 하는 거지. 이게 나는 신전통류로 아마 안무가 될것 같아요. 응, 근데 이제 배진호라는 친구는 아마 창작춤, 현재 모던 춤, 모던 춤으로 아마 창작이 되겠죠. 응.
0: 10월 8일부터

요즘에 동네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재밌는 풍경을 마주하게 돼요. 한쪽 테이블에서는 두꺼운 책을 펼쳐둔 채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학생이 보이고요. 그 옆자리에는 시원한 음료 한 잔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또 다른 쪽에는 나란히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며 소곤거리는 부부까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동네 은행이나 지하철역 쉼터, 그리고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평상까지.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가장 뜨거운 이 계절을 피해가는 중이죠. 오늘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곳은 어떨까요? 잠시 더위를 식히는 공간에서 나만의 시원한 온도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좋은 음악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우 또 쉬시는 날도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김인설님께서 12시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 머물며 함께해요 해주시고 6642님께서 그냥 음악마루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음악의 멋과 이진영님의 목소리와 같이 하면서 더위 잊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오늘 너무 덥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 잠깐 여기 방송국 오는 길 그 잠깐의 길에도 너무 뜨겁더라고요. 진짜. 아, 이 11시 제가 한 30분 정도

장문희, 송재영, 김차경, 김세미 명창의 판소리 다섯 바탕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는 바로 8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송재영 명창의 심청가 유료 공연 티켓을 드립니다. 우리 소리에 깊은 감동을 직접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공연 신청한다는 문구와 함께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도 생각나신다면 언제든 이곳으로 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 원래 사물놀이 땀띠에 땀띠 풍류 준비했는데요. 7426님께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셔서 한번 급하게 바꿔봤습니다. 목감기가 심한 딸을 위해서 입맛 도두라고 아점으로 감자채 전 만드셨대요. 딸아이 말로는 담백한 감자채 전은 나초칩과 꿀조합이랍니다. 음악마루 들으면서 점심 먹고 출근 준비하려고 해요 하시면서 곡 신청해 주셨는데 아이고 이 여름에 또 감기가 걸렸어요. 아 그래도 또 이렇게 맛있는 감자채 전, 그리고 좋아하는 또 나초칩과 조합이 딱 맞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이 음식 먹고 감기 싹 다 나았으면 좋겠네요. 7426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7426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이어달리기 듣고 오셨어요. 사물놀이 땀띠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오후 늦게 비 온대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소나

물을 쌓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조성했다. 자연의 물을 끌어다 정원을 만든 사례는 많지만 정원을 위해 이 정도 규모의 보를 만드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물 위에 떠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으면 배를 띄워야 하는데 이와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섬에 정자를 짓는 것이다. 세연정은 앞으로는 계류가 흐르고 뒤로는 보를 만들어 수위를 높인 후 물을 끌어들여 인공지당을 만들었다. 완전한 섬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정자에서 물의 뜬듯한 기분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어부사시사는 바로 세연정에서의 유희를 위해 만들어졌다. 계류에 작은 배를 띄우고 화려한 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노래를 불렀다. 정자 주변에서 관현악단이 풍악을 연주했고 정자 북쪽 무대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춤을 췄다. 제작, 연출, 기획 모두 윤선도의 작품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런 요희를 즐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고 보길도지에 전해진다. 그는 뛰어난 예술가였고 왕보다 사치스러운 정원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부유했지만 그의 정원에선 세상을 향한 분노와 답답함이 느껴진다. 다방면으로 뛰어났지만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윤선도는 견디기 힘들어했다. 자신이 완성한 세상에서 왕이 된 듯한 경험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야지만 비로소 잠에 들 수 있었던 보길도에서의 삶. 부유하고 화려했지만 섬에 울려 퍼지는

네, 연주였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신지선의 당신 곁에 한국 정원 중에서 일부분 나눠 연주였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신지선의 당신 곁에 한국 정원 중에서 일부분 나눴습니다. 글을 쓴 신지선 작가는요. 국가유산 수리기술자이자 우리 정원의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정원문화기획자인데요. 우리에게는 그저 교과서 속의 아름다운 시죠. 어부사시사를 지은 풍류문인으로만 기억되던 고산 윤선도죠. 하지만 작가의 시선을 따라 들어간 보길도의 세현정은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신지선. 아무리 화려한 풍악이 울려 퍼져도 결국은 고독한 섬이었던 보길도의 풍경을 거울 삼아서 오늘 내 마음의 정원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신지선의 당신 곁에 한국 정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김나리의 노래, 신창렬 외 여러분의 연주로 어부사시사 감상해 보시죠.

7426님께서 오늘 그 감자채전 사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 오늘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자 성공란에 올려놨으니까요. 그 맛있는 감자채전 여러분도 한 번들 보고 한 번씩 보고 가세요. 근데 감자 저도 집에 지금 카레 해먹고 남은 3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먹을까 하다가 지금 계속 방치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7426님 감자채 전 보니까 저도 전 부쳐 먹어야겠네요. 이거 그 채 썰어서 해도 되고 그냥 갈아서 해도 쫀득쫀득하잖아요. 이 감자채로 만든 전 또 오후에 비도 온다고 하니까 빗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또 거기에 맞춰서 그 전 지지는 소리, 부치는 소리 같이 한번 느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인평 작곡의 대금과 검은고를 위한 금강산 들으실 텐데요. 속세를 벗어나서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가곡 금강의 사르리랏다를 소재로 한 연주곡이에요. 전진아의 검은고, 유기준의 대금, 김혜진의 장구반주로 대금과 검은고를 위한 금강산 감상해 보시죠.

바로 평양냉면입니다. 이 메밀은 글루텐 성분이 적어서 면발이 굵고 뚝뚝 끊어지는 식감을 내는 곳, 평양냉면입니다. 이 메밀은 글루텐 성분이 적어서 면발이 굵고 뚝뚝 끊어지는 식감을 내는데요. 뜨거운 국물에서는 금방 풀어지기 때문에 차가운 육수에 말아 먹는 물냉면으로 발달하게 된 거예요.

한태주의 여러분의 연주로 여름 듣고 오셨습니다. 아, 여름하면 또 입맛을 돋우는 냉면. 자, 오늘은 두 갈래의 냉면 이야기 함께 해봤는데요.

신나네요. East and West라는 곡이었어요. 유희스카의 연주였고요. 두 곡 함께 들었죠. 먼저 들으신 곡은 김영재 검은고 병창으로 팔도 유람가였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전 부치면 맛있을 듯 해요. 오늘 비 온다니까요. 하시면서 냉면도 먹어야 할 듯 해요 하셨는데 냉면 시원하게 먹고 나서 따뜻한 감자전 먹으면 이 조합도 괜찮겠는데요. 아까 그 진주 냉면은 그 위에 소고기 육전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소고기 육전 없이 아쉬운 대로 그냥 감자전 이것도 조합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346님께서 저도 감자 햇빛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신문지로 꽁꽁 싸놓고 깜빡 잊고 있었는데 말씀 듣고 지금 감자전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통 장단의 무한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전통 국악의 깊이를 조명하는 대전시

대략극으로 풀어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이자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인 김구 선생의 삶을 따라가면서요. 치열했던 역사의 순간들과 나라를 향한 꿈,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화의 힘을 무대 위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국악관현악의 연극과 무용, 합창, 그리고 영상까지 더해져 더욱 입체적인 무대를 선사하는데요. 무대도 화려합니다.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김성진이 지휘를 맡고요. 배우 강신일이 중년의 김구를, 박성환이 청년 김구를 연기합니다. 또 소리꾼 정은혜와 오단혜 등이 출연하고요. 경기도 무용단과 용인 시립합창단, 역사 청소년 합창단 등이 함께해 공연의 감동을 더욱 풍성하게 채웁니다. 창단 30주년을 맞은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의 대표 레퍼토리인 만큼 웅장한 국악관현악의 울림 속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우리 역사를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트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디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온열질환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어제 하루에만 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1: 토마토도 섭씨 35도가 넘어가면은 꽃가루 활력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더위가 식물에게도 사람에게도 굉장한 스트레스고 또 생명에도 위협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2: 그렇습니다. 38도가 넘으면 고령층 사망 위험이 무려 19%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장마철에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습도가 또 순식간에 무섭게 올라가면서 그야말로 찜통 더위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2: 게다가 비닐하우스에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일을 하신다.
1: 위험해요.
2: 이건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위험해요.
1: 그렇습니다. 유럽은 또 폭염 사망자가 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2: 어이구, 큰일이네 진짜.
1: 재해입니다, 재해 진짜.
2: 예.
1: 우리나라 경우는 사실 이제 폭염이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기예보 또 폭염주의보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들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유럽의 폭염 사망자가 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네요.
1: 그렇습니다.
2: 자, 올 여름 폭염 무섭고 걱정도 되지만 또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잘 견뎌봐야겠죠.
1: 그렇습니다. 자, 전기세 하나 들지 않는 라디오 에어컨이죠. 맞잖아요.
2: 아, 이런 자신감 배워야 되는데.
1: 맞잖아요. 전기세가 1도 들지 않죠.
2: 아, 그렇죠.
1: 그렇습니다. 전기세 들지 않는 라디오 에어컨. 오늘도 풀 파워로 빵빵하게 풀 가동
2: 들어갑니다.

0: 아이들이 이제 막 실컷 놀고
1: 네.
0: 6시에 딱 집에 오더니 오자마자 자더라고요.
1: 피곤했군요.
0: 엄청 피곤했나 봐요. 지금 워낙 덥고 습하다 보니까 저녁 안 먹고 자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 그럴 정도로.
0: 쿨해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잠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8시 전에 잤어요. 보통 막 10시, 11시 이때 자는 애들인데 아침까지 풀로 자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12시간을.
1: 그만큼 아이들에게도 이제 피곤한 날씨인데,
0: 힘들죠, 힘들어.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놀지 않습니까?
0: 그쵸?
1: 그런

0: 그러지 않나요?
1: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 휴가 때 네. 해수욕장 네. 가잖아요.
0: 아, 해수욕.
1: 예. 네. 아하. 실컷 하고 싶은데. 뭐 들어갈 수도 없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0: 버거울 때 있어요.
1: 예. 네.
0: 혹은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앞에서 갈비를 막 뜯고 아. 있으면 와, 너 건강하구나.
1: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0: 그렇죠.
1: 갈비를 뜯어야 되는데.
0: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할 수 있고요.
1: 맞아요.
0: 혹은 뭐 아이들 축구하고 놀 때.
1: 네네.
0: 와, 지치지도 않네.
1: 대단해요, 대단해.
0: 혹은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앞에서 갈비를 막 뜯고 아! 있으면 와, 너 건강하구나.
1: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0: 그렇죠.
1: 갈비를 뜯어야 되는데.
0: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할 수 있고요.
1: 맞아요.
0: 혹은 뭐 아이들 축구하고 놀 때.
1: 네네.
0: 와, 지치지도 않네.
1: 대단해요, 대단해.
0: 어떻게 이렇게 뛰지?
1: 그러니까.
0: 할 때.
1: 에.
0: 자, 그렇다면 아, 나도 진짜 다시 좀 젊어지고 싶다 하는 네. 순간들
1: 네.
0: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때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소소하게 문자로 남겨주세요.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궁으로 아, 나도 진짜 젊어지고 싶다.
1: 아우.
0: 아, 진짜 젊어지고 싶어 하는 순간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바투의 상사 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 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 됩니다.

0: 진짜요.
1: 네.
0: 아, 겁이 나가지고.
1: AI도 막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부담 가질 거 하나도 없고요.
0: 아, 어려워요.
1: 그냥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할 때 네. 내 어떤 의도만 잘 넣으면 아. 그리고 나의 목표는 이거야 아하. 라고 넣으면 AI가 착착착 주고 그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쏙쏙 골라서 쓰면 돼요.
0: 알겠습니다. 아, 두려워, 네. 두려워하지 말을 거, 말아야 될 것 같아요.
1: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0: 너무 무서워요 진짜.
1: 이제는 에이전트 AI까지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0: 아, 예.

0: 쪽으로 티켓을 드리게 됐었는데
1: 네네네.
0: 오랜만에 포항에서 열리는 공연 티켓 네. 선물 드리는 겁니다.
1: 네.
0: 게다가 강치전은 이번이 초연이 아니에요. 굉장히 네. 오랫동안 작품을 만들어 오면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1: 네네.
0: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와 온 가족이 함께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연이니까요.
1: 네.
0: 자, 티켓 선물 청취자 4쌍께 드립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 네. 지금부터 문자로 신청 받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오늘 2부. 아, 드디어 오늘 화요일 2부입니다, 여러분.
1: 청국장이죠, 청국장.
0: 네.
1: 청국장.
0: 자, 전국에 계신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국악 장기 자랑을 만날 수 있는 청국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아,
0: 못한다고 나는 못해 그러시는 분들 못할수록 저희는 더더욱 환대합니다. 환영합니다.
1: 더 박수 소리가 커져요.
0: 그렇습니다.
1: 못하면 못할수록 환호와 환성이 네. 더 커집니다.
0: 제발 음이탈 나시는 분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1: 이발
0: 이런 거.
1: 와, 얼쌔고 이렇게
0: 이산저산 하겠습니다.
1: 이산저산
0: 얼쌔고
1: 너무 좋아합니다.
0: 너무 좋다 네. 이렇게 추임새 나갑니다.
1: 네.
0: 자, 다양한 분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청국장 신청할

0: 자, 건강 챙기시라고 유산균 드립니다.
1: 잘 드세요. 기호님께서 요즘 러닝이 유행이잖아요. 힘차게 뛰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무릎이 점점점.
0: 아, 맞아요.
1: 그렇죠. 뛰고 싶어도 뛸 수 없는 이 마음.
0: 무릎 안 좋으시면은 러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1: 그죠, 그죠.
0: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네. 걷는 정도로도 충분히 그렇죠. 좋죠.
1: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네. 문틀을 네. 가벼우니까 문틀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0: 네.
1: 그거 할 때 너무 부러워요. 저도 옛날
0: 올라갈 때.
1: 응. 저도 저거를 옛날 했었었는데.

0: 어렵기는 해요. 어르신들이 쓰시기.
1: 아, 어렵습니다. 네.
0: 어르신 힘드셨죠?
1: 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예. 저도 샌드위치 참 좋아하는데
0: 내 돈 주고 먹겠다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1: 그래서 저는 완제품을 그냥 사 먹습니다. 네. 좋습니다.
0: 편의점 같은데 잘 돼 있죠.
1: 네.
0: 495 하나님께서는 카페에서 젊은 친구들이 웃고 데이트하는 거 보면은 예뻐요. 그래서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을 때 참 좋았지. 아, 오 그쵸, 하셨어요.
1: 그렇죠.
0: 별거 아닌데 깔깔대는 그 웃음소리, 아우야 이런 목소리, 그리고 괜히 막 응? 어깨에 힘 들어가가지고 아니야 나는 괜찮아 막 이런 목소리,
1: 귀엽죠.
0: 젊었을 때 가능한 목소리라서 맞아. 굉장히 부럽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보기 좋죠.
1: 아 오늘 정말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근데 아직까지 그 저기 청국장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0: 그래요?
1: 많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자,
0: 왜 이렇게 뒷맛이 씁쓸하게 분위기 에어컨이라면서요.
1: 혹시 아 오늘 정말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근데 아직까지 그 저기 청국장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0: 그래요?
1: 많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자,
0: 왜 이렇게 뒷맛이 씁쓸하게 분위기 에어컨이라면서요.
1: 혹시
0: 어디 히터 틀었어 갑자기?
1: 이거 청국장 이거 신청도 네. 혹시 어려워서 그러실까?
0: 아니, 당연히 어렵죠.
1: 그러세요? 그래요?
0: 당연히 어렵죠.
1: 아이고야.
0: 근데 하세요. 하세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러면 더 어렵죠.
1: 아, 그래요?
0: 네. 틀려도 된다. 못해도 된다. 앗소리만 낸다. 이쪽으로 가야죠.
1: 알겠습니다.
0: 아, 왜 이렇게 덥지?
1: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0: 네.
1: 이난초 외에 많은 분들의 소리로 남원산성 듣고 오겠습니다.

0: 파트의 상사리야.
1: 봉동 상콜리
2: 우리 오랜만에 함께 출장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1: 그나저나 상콜리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죠?
2: 아 이거요? 말랑이요 말랑이. 이렇게 조물조물 조물딱거리며 마음이 편해져서 요즘엔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청년들, 어른들도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1: 그렇군요 상콜리. 하지만 말

0: 취약해서 화학 물질들이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한대요.
1: 어머머, 열 때문에 팽창해서 폭발 위험이 있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말랑이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말라는 뉴스를 본것 같기도 하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철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말랑이나 슬라임을 차에 두고 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거예요.
1: 알겠어요. 저의 소중한 말랑이는 가방에 넣어둘게요.
0: 잘했어요. 그럼 출발할까요?

0: 강은일 외 여러분의 연주로 서커스 일부만 감상을 해봤고요. 슬라임, 말랑이 이런 거 아주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한여름에 차 안에 둔다. 이건 폭발물을 차에 두고 내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아이들이 애기 저 차 안에 두고 내릴 수 있잖아요.
0: 네.
1: 한 번씩 더 확인을
0: 맞아요.
1: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아이들이 가지고 놀 때 그 차 안에 두고 내리면 안 돼.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9820님께서 언제 한번 장기자랑까지는 아니지만 노래 한 곡 부르고 싶고요. 아주 짧고 간단한 성대모사도 한번 해보고 싶긴 우와. 합니다.
1: 오,
0: 시원한 하루 되십시오 하셨는데 예예예 좋아요. 와. 노래 짧게 부르셔도 돼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네.
1: 재밌겠다.
0: 성대모사. 성대모사도 재밌겠다.
1: 어떤 분 거를 할.
0: 그러게요. 네, 어쨌든 기대되는 메시지 감사드리고 우리는 똑딱이 퀴즈로 넘어갈게요.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운동이 노화를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앞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것 냄새만 맡아도 근력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기

0: 전 이것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근력 운동 수행 능력이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냄새일까요?
1: 와, 그래요. 와, 의외네. 1번 비누 냄새, 2번 초콜릿 냄새, 3번 과일 냄새.
0: 네.
1: 이거 냄새만 쓱 맡아도 근력 운동 수행 능력이 형성된다고요?
0: 신기하네요.
1: 아무튼 좋은 정보가 하나 있네요.
0: 네.
1: 저는 영화 제목이 좀 생각이 납니다. 공장이죠, 공장. 찰리와 이거 공장.
0: 네.
1: 이게 생각이 납니다.
0: 그렇네요.
1: 네. 네.
0: 저는 2월 14일을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1: 2월 14일.
0: 발렌타인데이.
1: 네.
0: 예. 이것을 주죠.
1: 그렇습니다.
0: 예. 사탕 말고.
1: 3월 14일이 사탕이죠.
0: 네?
1: 3월 14일이 사탕이죠.
0: 그런가?
1: 그럴걸요?
0: 아마 네. 그럴 겁니다. 예.
1: 자, 아무튼

0: 네. 화이트 데이 때 이제 사탕을
1: 그때 사탕 맞아요? 거.
0: 맞네 맞네 맞네. 네. 와, 진짜 모른다.
1: 주지를 않고 받아보질 않으니 네. 그냥 잊고 사는 거죠. 네.
0: 자, 발렌타인 데이 때 어떤 걸 주고받는지.
1: 저는 찰리와 이것.
0: 네, 영화가 또 있죠. 네. 이 영화 보면은 별로 이걸 좋아하지 않는데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1: 네네네.
0: 자,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이건 냄새만 맡아도 네.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 근력 운동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정보 챙겨드리면서 다크 이것도 있죠.
1: 그렇습니다.
0: 다크도 있고.

0: 초콜릿의 진하고 쌉쌀한 그 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포만감을 느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서 배고픔과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여가지고 운동을 보다 즐겁게 느끼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근거가 또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뇌를 약간 착각하게 만드는 거군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오호, 좋은 정보 드려봤습니다.
0: 운동을 해야 이것도 좋은 정보인데. 운동하세요.
1: 네.
0: 자, 떡 선물은 8555님께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0: 생강 등을 넣고 구워낸 닭 육수를 얼려서 차가운 국물로 만들고 거기에 식초와 겨자를 넣어 상큼한 맛을 살린 이것은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탕, 무슨 계탕일까요?
1: 1번 빙계탕, 2번 한계탕, 3번 초계탕.
0: 너무 쉽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아, 문제에 답이 있네요.
0: 네.
1: 아, 식초와 겨자를 넣어서 상큼한 맛을 살린
0: 네.
1: 이것이다. 네.
0: 초복에 또 드시고요. 네.
1: 그렇습니다.
0: 너무 쉽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빈계탕, 한계탕, 초계탕
0: 네.
1: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먹고 싶네요.
0: 뜨끈한 삼계탕이 저는 그냥 땡기더라고요.
1: 그래요?
0: 시원한 이거보다도 뜨끈한 거.
1: 저는 그게 좋을 때도 있는데 좀 시원한 게 땡길 때는 에
0: 어유, 뭐 상아 씨야. 사시사철 시원한 거 드시잖아요.
1: 저요?
0: 한겨울에도 아 드시는
1: 아,
0: 분인데요. 뭐.
1: 그쵸, 그쵸.
0: 대신 이제 너무 극도의 차가운 아이스크림은 피하시는 편이고.
1: 그렇죠.
0: 네.
1: 샌드위치는 먹고 싶어도
0: 못 먹고
1: 못 먹고 주문을 못 하니까.
0: 돈은 있어도 먹지를 못하는 게 세상이 많고.
1: 그렇습니다. 자,
0: 또 힌트를 드려야 될까요? 더?

0: 자신이
1: 그렇죠. 저도 궁금하네요.
0: 몇 초 나올까? 네. 뛸 수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1: 정답은 초계탕이
0: 정답이었습니다.
1: 콩국수 선택하신 6287님도 계시네요. 아, 콩국수도 좋죠.
0: 좋죠. 네. 너무 맛있죠.
1: 2시 방송만 평소에 좀 못 들었어요. 직장이 바뀌어가지고요. 다시 업무 시간 바뀌어가지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들으면서 퀴즈 참여도 해보네요. 초계탕인가요? 정답 또 1255님도 맞춰주셨고요.
0: 감사합니다.
1: 초계국수도 있습니다. 하신 2059님.
0: 맛있겠다.
1: 손이 참 많이 가지만 초계탕 밖에서 일하는 가족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4635님. 와. 저는 개인적으로 삼계탕의 한 표입니다 하신 9633님. 네. 다양하네요. 오늘 메시지 감사합니다.
0: 어떤 분께 선물 드려야 될까요?
1: 선물이 김치 선물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자, 김치 선물 주인공 발표할게요.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635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1부 마무리 짓고요. 네. 2부에서 또 여러분

0: 핀란드 선수가 그 머리끈 제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2015년에 노르웨이 회사가 인수하고 글로벌 사업으로 확대할 때 직접 투자까지 했대요.
1: 한국 전통 직조기술로 꼰 머리끈이 월드컵으로 이렇게 알려지다니. 이렇게 알려져서 진짜 엄청 반갑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14일 화요일 2부 출발합니다. 뮤직그룹 세움의 이어도 듣고 왔습니다.
1: 네. 참 이게 유명해지고 하는 게 네. 좀 예상 밖에 항상 뭐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0: 홀란드 선수와 우리 전통 직조 기술의 만남은 머리끈.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죠.
1: 네. 예. 이 홀란드 선수가 1987년 한국에서 탄생한 이 브랜드의 머리끈을 착용해서 진짜 화제입니다.
0: 홀란드 선수가 지금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네. 맨체스터 시티에서 또 활약 중인데
1: 뭐 최고 중에 하나죠. 네.
0: 그럼요. 네. 세계 최고 선수예요.
1: 맞아요.
0: 근데 그 선수가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서 뛸 때도 머리를 항상 묶고 뛰거든요.
1: 네.
0: 근데 그때도 이 브랜드 같은 브랜드의 머리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번에 또 밝혀졌어요.
1: 네.
0: 홀란드 덕분에 지금 머리끈 매출이 엄청 증가했다고 합니다.
1: 다들 어디 제품인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머리끈 브랜드 홈페이지 갔더니 브랜드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1987년 한국 경남 함양에서 탄생한 브랜드라고 설명이 돼 있었다고 하고요.
0: 네.
1: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전통 직조 기술로 얇은 실 60개 이상을 정교하게 엮은 그런 머리끈이라고 합니다.
0: 그런 게 필요해요. 홀란드 선수는.
1: 어떤가요?
0: 이런 짱짱한 머리끈이
1: 맞아.
0: 필요해요.
1: 이제
0: 워낙 몸싸움이
1: 피지컬이 뭐
0: 피지컬 장난 아니고
1: 남다르더런데요.
0: 홀란드를 막으려면은 수비수들도 강하게 부딪혀야 돼요. 몸싸움이 서로 장난 아닌데.
1: 그리고 머리끈이 이제 짱짱해야
0: 돼. 그 짱짱해. 그 풀어져 버리면
1: 아, 그 예민해.
0: 예민하지. 안 돼요. 몸싸움이 안 되죠.
1: 엄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머리끈이 이거 풀려 버린다.
0: 그게 안 되죠.
1: 안 되죠.
0: 끊어진다. 이건 상상을 할 수 없죠.
1: 그렇습니다. 저 실력 나온 게 다 머리끈 덕분이죠. 뭐.
0: 머리끈 덕분이죠.
1: 그렇습니다.
0: 게다가 이게 말이죠. 짱짱하기만 한 게 아니라

0: 이상달입니다.
1: 아유, 안녕하십니까.
2: 죄송한데요. 어우한이라고. 어디에 이상달님이시라고요?
0: 예, 청주에 이상달입니다.
1: 아이고야. 청주에 계시는 예. 이상달님. 예.
2: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맨날 보고 방송에만 듣다가
1: 예.
0: 아, 이렇게 저 전화통화하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2: 애청자시군요.
0: 네네.
2: 아우, 감사합니다.
1: 야,
2: 정말.
1: 저희 이름까지 다 기억하셔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2: 네. 아니, 그나저나 일단 이상달님, 청주의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0: 아, 지금

0: 하고
1: 네,
0: 막 예. 가사도 마음대로 지어서 부르시고
1: 잘 못해요.
2: 네, 아유, 좋아요, 좋아요.
0: 그런 걸 저희가 원해요.
1: 네. 예, 예,
0: 자유롭게
1: 제 스타일대로,
0: 부르시는
2: 거. 네네.
1: 제 스타일대로 저기 잘 못하니까.
2: 그렇죠. 네네네.
1: 이해 예, 이해 예, 해주시고.
0: 아 그럼요. 저희가 원하는 바입니다.
2: 네.
1: 예.
0: 마음대로 하십시오.
2: 가볼까요? 마음대로. 그러면 가볼까요?
1: 예.
2: 자 세타령
0: 네.
2: 가보겠습니다.
0: 하.
1: 새가 날아든다. 헤이. 원가 짭새가 날아든다. 헤이. 새 중에는 봉황새, 어이, 문수문전의 풍년새, 상교 곡심 무인초, 헤이, 수리 비조 물새들이, 농촌 화답에 짝을 지어, 헤이, 생긋생긋 날아든다. 저수국새가, 더 해야 돼요?
2: 네,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반응이 완전 뜨겁거든요, 지금. 뜨거워요, 뜨거워.
1: 울어온다, 울어, 울어, 울어온다. 헤이, 이 산으로 가면 쑥국, 쑥국, 헤이. 저 산으로 가면 쑥쑥국, 쑥국, 어헤이, 어이, 헤이.

0: 여도 대바구니 반실만 대노나 헤이.
1: 이겁니다 이거.
2: 아, 너무
1: 저희가 찾던 아, 귀인입니다 귀인. 아, 참
2: 팬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3: 이상달님, 아, 이상달님.
0: 예예.
3: 안 그래도 요즘 막 더워서 습도 높고 더워서 힘든데 예. 많은 분들께 웃음과 그 어떤 용기, 희망을 예. 주셨어요.
2: 지금 문자창은 아, 난리가 났습니다.
0: 제가 감사하죠. 예.
3: 진짜로 이야, 좋아요. 지금.
2: 너무 예. 재밌으시다고 2390님도 막 크크크 예. 보내주셨고 예. 아, 귀여워님께서도 다음 주도 해주셨고 상달님 짱이래요.
3: 이상달님.
0: 네.
3: 그 이제 뭐 본업이 있으실 거고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0: 네.
3: 일하시면서도 이렇게 민요를 흥얼흥얼 이렇게 좀 부르시나요? 어떻습니까?
0: 아 항상 뭐 저기 이 국악 방송 항상 듣고 있고요. 이어폰으로 아,
3: 예.
0: 일하면서도 아. 항상 뭐 즐겁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들으셨죠? 이게 마음대로 부르시면 돼요. 네,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내 목소리 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것도 괜찮고 오늘 것도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1255님의 신청곡으로 오복녀 외 여러분의 소리로 서도민요 싸름타령 듣고 돌아올게요.

0: 1255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복녀 외에 많은 분들의 소리로 서도민요 싸름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언제나 참 행복합니다.

0: 네, 그렇죠.
1: 그 저는 소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2: 네.
1: 이제 저 선생님한테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2: 네.
1: 그 소리가 너무 어려워요.
0: 어렵죠.
1: 예,
2: 그렇죠. 그렇죠.
1: 우리 소리는 위치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느닷없는 데서 막 소리가 어떻게 나오더라고요.
0: 맞아. 소리가 그래요.
1: 그걸 알아가는 재미가 지금 요즘은 쏠쏠합니다.
0: 민요는 계속 그래도 반복 구절이 있는데
2: 네네.
0: 판소리는 갑자기 여기서 막 목소리가 확 튀었다가 또확 닫았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돼서.
1: 네네. 서양 음악은 그래도 어떤 틀이 있는데
0: 네네. 맞아요.
1: 네, 이거는 짐작할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정확하게 판소리 특징을 잡으셨네요.
2: 그러면 정읍에서 배우시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세요?
1: 아, 저 명창 정상희 선생님입니다.
0: 아, 정상희 명창.
1: 네,
0: 오, 그렇군요.
2: 제 얘기 안 하던가요?
1: 아, 자주 듣습니다.
2: 뭐라고 하던가요? 욕은 안 하던가요?
1: 무슨요?
0: 정상희 씨 그런 분이 아니에요.
2: 아니, 왜이 질문 드렸냐면 정상희 선배가 정읍에서도 소리 지도를 하는 걸로 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 네.
2: 혹시 그러신가 해서 여쭤봤었습니다.
1: 예, 우연히 그 선생님
2: 뭐라고 하던가요? 욕은 안 하던가요?
1: 무슨요?
0: 정상희 씨 그런 분이 아니에요.
2: 아니, 왜이 질문 드렸냐면 정상희 선배가 정읍에서도 소리 지도를 하는 걸로 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 네.
2: 혹시 그러신가 해서 여쭤봤었습니다.
1: 예, 우연히 그 선생님하고 그 인연이 돼가지고
2: 네네네.
1: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소리를 알게 됐어요.
2: 그러셨구나. 네. 아, 오늘 기대가 됩니다.
1: 자, 네.
2: 자, 그러면 우리 천영화님께서 오늘 해주실 귀한 소리 수군가 중에서 어전회의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1: 병든 용왕이 이만하고 보시더니만은 내가 용왕이 아니라

봐도 옛 그래 이르기를 관 방열지세하고 좌수어인지 봅니다. 출조라는 새가 있어서 주르르 벌벌 날아들어

0: 진짜 좋으시다.
1: 엄청
2: 아유, 감사합니다.
1: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그러셨네요, 진짜.
0: 예.
1: 와, 대단하십니다.
2: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1: 아니요, 아니요.
0: 아, 근데 이미 타고나셨어요.
1: 그러니까요.
2: 아,
0: 목소리도 타고나셨고 박자 감각도 좋으시고. 아우, 게다가 그 음색이라 그러죠.
1: 맞아요, 이제 맞아요.
0: 성음. 네. 한술에서 성음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1: 맞습니다.
0: 아주 네. 좋은 음성을 타고 나셨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그 스승님도 그런 칭찬 안 하시던가요? 칭찬 들으시면 어떤 내용으로 들으세요?
2: 네, 소리가 저기 저는 처음에는 좀 기어 들어간 소리였거든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2: 못 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2: 네,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소리 크게 내니까 스님이 좋아를 하세요.
1: 아,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천영화님.
2: 네.
1: 판소리 미녀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배우신 지 한 3년 정도 되셨잖아요.
2: 네네. 네.
1: 그러면 그 3년

0: 그 정도 듣는 것만 했었어요.
1: 아, 이렇게 직접 배워본다든지 내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죠?
0: 네, 전혀요.
2: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소리를 이렇게 배우시고 대회까지 나갔다 올 정도로 지금 빠져 계시는데
0: 네.
2: 그 국악을 접하기 전과 후
1: 맞아요.
2: 차이점이 있습니까?
1: 그게 궁금해요.
0: 네. 국악을 하면서 예,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2: 자신감이.
0: 예. 이게 무대에 설 때라든가
2: 그렇죠.
0: 그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예전에는 그런 거 잘 못했거든요. 부끄러워서.
1: 아, 그러셨어요?
0: 네. 근데 요즘은 소리를 한 이후로는 그런 게 좀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2: 야, 이렇게 전화까지 주셨으면 진짜 보통 네. 자신감은 아니거든요. 대단하신 거예요.
1: 옛날 4, 5년 전에 천영환님이었으면 전화는 아예 엄두도 못 내셨겠네요.
0: 아, 그럼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죠.
1: 이야, 그러면 확실히 삶이 열정이 넘치고 뭔가 뭐 매일매일 뭔가 좀 행복하고 약간 그러실 것 같은데 혹시

0: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1: 와.
2: 가능하죠. 지금 일단 수군가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0: 지금은 지난 시간에 고고천변까지 배웠어요.
2: 고고천변.
1: 그래도 많이 나가셨어요.
2: 3분의 1 정도는 네, 하신 거죠.
1: 많이 나가셨어요.
0: 네네.
2: 그럼 가능하겠네요. 3년 안에.
0: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보려고요.
1: 또 이게 정읍하면은 또 공기도 좋지만 또 그 내장산 다 가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공부해도 되고. 그러니까 공부 손이 공부할 때는 많죠. 정읍.
0: 네, 많아요.

0: 번은 못 가고 이제 두 번 갔는데 한 번 정도 가고 그랬어요. 아,
1: 그때 약간 사모님이 눈빛에서 뭔가 하트가 뿅뿅 이런 거 없었습니까?
2: 내 남자 멋있다 이런 거.
1: 무대에 딱 서면은 이게 빛나 보이거든.
2: 맞아요.
1: 예.
0: 네, 그 저 우리 저 한복 전통 한복도 입고 나가서 무대에서 하니까 좋아라 그러더라고요.
2: 아, 좋다. 아니 왠지 사모님을 북을 가르쳐 드려서 사모님은 북을 치고
1: 좋다.
2: 천영화님은 소리를 하고.
1: 와.
2: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예를 들어서 그냥 어디 마을 어디에 또 봉사도 나가고.
1: 네.
2: 그럼 좋잖아요. 예, 네, 그런 생각.
0: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0: 되시길.
1: 네.
0: 완창 때 사모님이 북치는 건좀 어렵겠지.
2: 아,
0: 3년 안에 그 아기 좀
2: 완창
0: 힘들고
2: 힘들고.
0: 그 이후로 꼭 그러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2: 아무튼 그 천용환님,
1: 네.
2: 완창 날짜 나오면 연락 주세요.
1: 어,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홍보할게요.
1: 네.
2: 정읍의
1: 네,
2: 정읍의 명창,
0: 네.
2: 천용환님의 아. 완창 소리. 네.
0: 그렇죠.
2: 그렇게 또 홍보해드릴게요. 자,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물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아,
1: 네.
0: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유, 기분 좋아지네요.
2: 오늘 정말 유쾌한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진짜.
0: 네. 아. 게다가 천용환님의 그 목표, 수군과 완창을 한번 해보겠다.
2: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0: 네.
2: 되게 좀 이런 거, 막 대외적으로 이런 거 하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보기 좋습니다.
0: 이렇게 네. 즐기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너무 흐뭇하고 감사드리고요.
2: 네.
0: 천용환님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수군과 좀 고고천변 남의 성 명창의 소리로 듣겠습니다.
3: 그 말은 방불허나 뒤 진털발 남생이가 허밀세 총총이 작별하고 수정문바 썩 나서서 세상 경기를 살피고 나오는 뒤 고고 전변 일호노 우상은 호피떠 양보 차준한 게 을봉으로 돌을 걷더라 어장촌 개집고 차준한 게 을봉으로 돌을 걷더라 어장촌 개집고 호얀목 구름이 떴구나 오와 는다 문대고 시렁 잠자고 철새는 훨훨 날아든다 동정여천 오파신 조금 수초파가 여기야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겨 뒷발로 장난글 당당거리 저리 저리 오리 사면을 바랬군니 최광은 칠백리 파광은 천일 세계라 천의 모사 세배봉어 구름박 극한바르고 해외 손상의 일천리 문화 폐경대라 오촌나는 동남으로 버려 있고 건곤한노이가요 이라해도 시를 떠 남문전달을 밝은디 고향금도 끊어지고 고담포로 동도 가는 접에 조각들을 무강 속그 초의 왕의 언론이여 오래속어 정신하여 천복만악을 바라보니 안경대 구름 속 학서지 구름 꽃을 보삼 피리봉어 허공의 손사 대산 밤을 울자 수봉어야 잡아 물론 푹푹 꽃만산을 우르르르르 가론 점점 닭화는 동동 장송한 낭낭 떨어진 잔목 펑 퍼진 떡 깔타리 몽동 직능 줄머르 다리 그름능

밥속은 첫첩방야 지방야 월떡정우정 방울이 벗금 적었노 병풍석에 남마주 꽝마주 세려대 수중으로 내려가느라 오벗금이 저 울렁거리 뒤때려 아르르르르 콸콸 뒤둥거려가자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메로 가자느냐

0: 남해성의 소리로 수군가 중 고고천변 듣고 왔고요. 아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1: 좋았어요. 네.
0: 헤이.
1: 기현님께서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흥으로 채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청국장 참 좋네요 하셨는데. 네. 이렇게 저는 다채로워서 좋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저희가 여기가 대회가 아니잖아요.
0: 아, 그럼요.
1: 저는 그리고 대회의 막 결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0: 아하.
1: 그냥 진짜 나의 목소리를 내고 또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같이 추임새 넣어주고 우리가 함께 행복하다면 네. 우리 소리의 본질을 바로 지키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기어원님이 네.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참여할까 말까를.
0: 연락 드릴게요. 푸시를 해야 돼요, 그럼.
1: 아, 그렇죠.
0: 예, 이렇게
1: 밀어주셔야 살짝, 돼요.
0: 예, 마음이 움직일 때는 예, 탁 이게 해야죠 또. 예.
1: 아 지금 저희가 또 1부에 다 소개 못 해드렸던 예.

0: 예.
1: 왜냐면 그건 소리 없거든요. 예. 예.
0: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미국을 가서 거기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1: 헤이는 마음에 드는데.
0: 헤이 마음에 들어요.
1: 우리는 그럴 수 기분 좋게 만들어주잖아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청곡장입니다. 예. 네.
1: 너무 좋습니다. 1255님. 예. 이거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된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와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이동규의 노래로 남창 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 보내드렸습니다. 이 벽사창, 짙푸른 빛깔에 비단을 바른 창이라고 하고요. 벽오동, 벽사창, 벽오동 같은 벽자가 나오죠. 이 푸른색을 뜻하는 말인데요. 나무의 줄기가 푸른색의 이 오동을 벽오동이라고 합니다. 봉황은 벽오동이 아니면 앉지를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도 않으며 예천이 아니면 마시지도 않았다. 장자에 담긴 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천은 나라가 태평하면 단물이 솟는다는 셈을 뜻한다고 합니다. 지금 예천이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박석티 대목을 보내드릴 텐데요. 박석티, 박석치, 박석고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치나 티, 이 말이 이제 고개라는 뜻입니다.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이 춘향이를 구하기 위해서 예, 등장을 하는데 옛날에 춘향이와 함께 지냈던 이 나무원 고을로 넘어서는 장면. 영화로 치면 이제 클라이막스가 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전에는 참 이 대목을 흘려서 들었었는데 어떤 이 대목의 장치를 알고 나서는 이 대목이 나올 때마다 뭔가 영화 속에 나오는 그 히어로가 된 예, 주인공이 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상현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방야를 보낸 후에

여있고 춤추어는 허접더런 가는 봄빛을 했기란 그 뿌르는 지역꽃에는 개그 소심불 차은했나 황혼을 승시하여 준향 문전을 당도하니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이제 슬슬 황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오늘은 시나위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음원은 사실 저도 이제 아는 지인에게 그 저의 아쟁 스승님이신 배런 선생님께서 요거 한번 들어보시오 하고 음원을 주셨었는데 그때 들은 정보로는 박종선 아쟁의 명인이시죠. 박종선 명인께서 일본에서 녹음을 하신 음원이다. 딱 그 한 줄만 듣고 이제 그 음원을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음원을 듣고 다니다가 이제 국악 LP 음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 명인들의 음반은 뭐 어쩔 수 없이 중고로 사야 되니까 중고 LP를 파는 매장에 갔다가 우연히 시나위 산조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앨범을 봤는데 샀어요. 일단 보이는 대로 국악 음반은 사실 무조건

담아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주자 몇몇이 대단히 화려하신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종선 명인을 비롯해서 한색 담아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주자 몇몇이 대단히 화려하신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종선 명인을 비롯해서 한세현의 피리, 그리고 김방현의 대금, 홍옥미의 해금, 그리고 박종설의 장구, 장단이 함께 하는데요. 이 시나위

박종선의 아쟁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시나위 합주 함께 들었습니다. 대금의 김방현, 피리의 한세연, 해금의 홍홍미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추천해드린 음악인데요. JBC가 한국의 이 명인들을 도쿄 아오야마 스튜디오로 직접 초청을 해서 진행한 녹음이었습니다. 아, 음악이 상당히 깔끔하게 녹음이 잘 되어 있죠. 아마 들으시면서도 야, 이때도 1988년이니까요. 이때도 이런 깨끗한 녹음, 깊은 녹음이 가능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앨범 타이틀은 시나위, 영어로 시나위라고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988년

엄마, 나야.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보내줘. 익숙한 딸의 목소리.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 몇 초의 음성만으로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내는 시대. 낯선 번호로 걸려와 다급하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끊은 뒤 평소 알고 있는 번호로 직접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가족의 목소리도 한 번 더 확인.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0: 술명주 당소가 널려야 좋아 홍당 먹지마는 볼가야 좋다
1: 아리당가공 서리당가공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어쩔 시고 잘 넘어가

0: 습관이 예, 대단히 여유로우신 것 같습니다. 길게 준비하셨네요. 16분 반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1: 동들! 아, 오늘 좋은 날 받아서 종잡이러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있겠는가? 한번 놀다 가세요.

0: 마누라 동치 춤춘다
1: 오야 술비야
0: 어기야 술비야 어이야 술비야
1: 오야 술비야
0: 어이야 술비야
1: 어이야 술비야
0: 어이야 자술비야
1: 술비야
0: 술비야 앵피리도

0: 야설비야. 야설비야. 아, 이제 금을 다 실었으니 이제 칠산 바다로 소기잡이 가게. 자, 노를 쳤세. 어기야.
1: 어기야.
0: 어기야. 어기야.
1: 어기야.
0: 가자.

따르놓게 배가 잘 간다. 아, 이렇게 해서 칠산 바다에 도착하여 그물을 놓고 고사를 지내고 조기 그물을 올렸더니 거기가 조기가 칠산 바다에서 아주 있는 조기는 싹 다 들어서 들물어도 천냥 썰물어도 천냥 아람팡 너물에 사오 천냥 실어서 허 우리 배가여 도장원하였구나. 이제 그리운 고향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데 어째 그냥 가겠냐. 자, 재밌게 놀다들 가세.

경기민요 창부 타령 들었습니다. 김경성의 소리와 물허벅이었는데요. 이게 둥둥 하는 물허벅 소리가 녹음이 참 이렇게 신기하게 잘 되어 있네요. 2775님께서 처음 듣는 창부 타령인데도 역시 민요는 신나고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탈춤 동아리 했었거든요. 통영호황대 했었는데 그 국거리 장단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반복되는 춤사위로 막 그 누가 한 명 쓰러질 때까지 선배들이 시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신명을 올리는 의미도 있고 노래를 틈틈이 따로 연습할 시간은 없으니까 선배들이 이제 그 탈춤 추게 하면서 국거리 장단의 노래를 이제 막 불렀어요. 뭐 성주풀이 그 다음에 뭐 뱃노래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불렀었는데 그 중에 이 노래가 나오면 다들 힘들어했습니다. 울도 담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3년 만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예아가 며느라가 이렇게 진주난군이라는 노래인데 지금 들으신 노래에도 진주난군 가사가 들어있어서 좀 신기했습니다. 이 노래가 길거든요. 뱃노래나 두세 소절 하면 끝나서 수고하셨습니다. 10분 휴식 이렇게 되는데 자 진주난군 이렇게 나오면 와 노래 끝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엄청 그때 그 당시에는 엄청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또 김경성 명인의 창부타령 들으니까 그런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납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길쭉 짤쭉이
1: 얼카댕이
0: 갈치대기로
1: 얼카댕이
0: 얼카댕이
1: 얼카댕이
0: 문들가락에
1: 얼카댕이
0: 길쭉 짤쭉
1: 얼카댕이
0: 넘어나 봅시다
1: 얼카댕이
0: 얼카댕이
1: 얼카댕이
0: 얼카댕이
1: 얼카댕이
0: 길쭉 짤쭉이
1: 얼카댕이
0: 갈치대기로
1: 얼카댕이
0: 얼카댕이
1: 얼카댕이
0: 문들가락에
1: 얼카댕이
0: 길쭉 짤쭉
1: 얼카댕이
0: 넘어나 봅시다
1: 얼카댕이
0: 얼카댕이
1: 얼카댕이
0: 얼카댕이
1: 얼카댕이.

윤병호 외 여러분의 소리로 충청남도 당진의 논 매는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뭔가 그 평소에 논 매는 소리도 상당히 신명나는 편입니다만, 예, 이분들의 얼카댕이 할 때 나오는 그 그루브, 바이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예, 호흡, 예, 호흡세, 예, 이런 것들이 대단히 예, 다른 지역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신명나는 듯한 힘이 넘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어지는 곡은 고사덕담 준비했습니다. 평조, 반맥이 두 가락을 모두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어제 월요일마다 이제 이채연 씨와 함께 경기 소리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 휘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제가 뭐 소리로 흉내는 낼 수 없어서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탁 말려 들어가는 소리. 예. 제가 봤을 때는 연희 쪽에서

집이 높은 집에 집이 옥식으로 연담 쌓고 남전 북다 우럭을 삼아 꿈하루 비를 거느리고 태평성대로 잘 사시면 후세금 낳고

덕담가요. 허헌벽에 누이대 가정 축원 갈 때 나무대 동정 나무대 가정 이러지 저러지 할지라도 건구 건명 이대 가정으로 들거들랑 바임이 되면은 겨울이나 말급식으여 낮이나 되면 불이나 말급 불과부르는 다 상구이기라 어리사수 입격이 두 구명 갔으면은 승도각각이요 본도각각 가진 각성 사실적에 내정 내정 취정 말이고 잔나무 건만 뚫린 듯이 건구 건명 이정 이대 가족 이정 석을 디딘 뒤로 딸을 베기면은 용마되고

되면 좋은데 이럴 때 참 그 진행자로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소위 그래도 나름 전공자라고 앉아가지고 저것도 흉내를 못 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아, 들어보시면은 노래가 이렇게 따글따글따글하게 굴러가는 게 아마 그대로 들리실 텐데 학교에서 이제 이 운이 좋게도 이수영 명인께 이 지금 들으신 고사덕담을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참 그렇죠. 사람 사는 게 꼭 그 수업이 아니더라도 지나고 나면 가실 수도 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아, 들어보시면은 노래가 이렇게 따글따글따글하게 굴러가는 게 아마 그대로 들리실 텐데 학교에서 이제 이 운이 좋게도 이수영 명인께 이 지금 들으신 고사덕담을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참 그렇죠. 사람 사는 게 꼭 그 수업이 아니더라도 지나고 나면 아,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데 대학생 때 뭐 2학년 3학년 막 이때였었는데 그렇게 선생님께 선생님 오늘 저희 휴강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할아버지셨으니까 저희가 하자고 하는 대로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래도 그런 게 있으셨어요. 요거 딱 할 때 니네가 한 번에 잘해가지고 성공하면 내가 쉬게 해줄게.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이 노래를 그대로 이제 연습하면서 간직을 해야 하니까 녹음을 이제 저희가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기 세대니까 녹음하려고 했었는데 녹음기 꺼낼 때마다 소리를 신나게 하시다가도 뚝 끊었던 예. 그 녹음

해금의 기악 연주자들 제 기억으로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해금의 원나경 씨나 오늘 들려드릴 이제 가야금의 이준 씨의 연주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악기의 어떤 성음으로 듣는 화초 사거리 노래로 들을 때는 대단히 남성적이고 약간 이렇게 건득건득한 예,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가야금으로 들을 때는 오히려 더 섬세한 부분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준의 가야금으로 화초 사거리 황민왕의 장단이 함께하는데요. 오늘 생방송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시고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닮은 악기라고 불리는 해금. 애절한 선율부터 힘찬 가락까지 한 대의 악기가 들려줄 수 있는 다채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잇따라 마련됩니다. 먼저 7월 19일 일요일 오후 5시엔 제27회 해금 연구회 정기 연주회 보잉온이 열립니다. 현재 해금 연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해금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연주 단체인데요. 공연 제목인 보잉온은 그래서 그 의미처럼 이번 공연에선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해금의 폭넓은 표현력과 새로운 가능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7월 21일 화요일 저녁 7시엔 지영이류 해금산조 보존회 정기연주회가 펼쳐집니다. 지영이

네, 조선블루스의 사람과 함께 들으면서 7월 14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가 부른 노래를 테마로 작가님께서 특별히 오프닝 멘트를 써주셨는데요. 2019년에 발표한 조선블루스의 사람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친 이들의 마음이 공감하고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전까지 훨씬 익숙했던 사람과라는 제목에서 사람과라고 받침 하나 바꾸니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됐죠. 그런데 정말 이 사람 속에서 무너지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다친 마음을 다시 열 수 있게 사랑을 주는 것도 결국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 속에 살아가며 사랑을 배우고 베풀 줄도 알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도 아마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 그렇지만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났던 기억 모두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사람 때문에 무너진 기억, 사람 덕분에 일어난 기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풍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벌써 이렇게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셨는데요. 1790님, 처음 보는 티보치나 꽃입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꽃이 눈에 들어와 찍었더니 티보치나로 남미가 원사지인 열대식물이라고 하네요. 꽃색도 화려하지만 꽃 속의 수술 모양이 정말 특이합니다. 옆에서 보면 낚싯바늘 걸어놓은 듯한데 아마도 가루바지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번의 새로움을 간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 그렇네요. 정말 그 꽃 수술이 낚싯바늘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도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티보치나 꽃 꼭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0750님 채널 고정 중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김인설님,

채널 고정 꼭 해주세요. 네. 8085님, 우디우장님 목소리 들으면서 저녁 맞이하니 너무 좋아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1415님, 만나에 오랜 친구들이 출석 인사를 하니, 출석 인사를 하니 저도 인사합니다. 새로운 여신님과 함께하니 또 새롭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기의 노래로 아름다운 사람 듣고 왔습니다. 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1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합니다. 우리 옛 노랫말에 담긴 표현들을 특별히 돌보듯 알아가며 퀴즈도 함께 푸는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네, 그동안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셨는데요. 3517님, 사람 때문에 무너진 기억, 갑자기 연락이 끊겨 못 보게 된 30년 지기 친구, 그리고 사람 때문에 살아난 기억, 그 친구 붙인 상 부고장으로 미안하다 한마디에 풀린 오해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사람 사이에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울고 웃게

우선 일조난군의 일조란 우리가 흔히 하루아침이라고 쓰는 표현의 한자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난군과 이별한 후에 소식조차 이것하다. 이것에 들어갈 말이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런 노랫말이었어요. 과연 이런 맥락에서 덩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에 가려진 이것이 대체 무엇일지 여러분의 추측을 좁혀드릴 보기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돈절, 2번 돈벌이, 3번 돈가스, 4번 돈키호테. 네, 이 중에 무엇이 들어가야 말이 될지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를 들어보며 생각해 주세요. 가사가 느리니까 저희가 속도를 좀 빠르게 해보았습니다.

네. 정말 빠르죠? 네, 실시간으로 지금 정답과 센스 있는 오답들이 속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유모치님, 꺄, 너무너무 좋아요. 내일은 피리 오프닝 1열 대기라고 해주셨고요. 1967님, 지화자 좋으시고 라고 해주셨네요. 네, 얼씨구가 절로 나오죠. 3790님, 이것, 갑자기 소식이 끝.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 덩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에 가려진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짐. 네, 이런 뜻으로 쓰이는 한자어인데요. 판소리 춘향가에도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일장 수서가 이것하다. 춘향가에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장수서란 한 장의 손편지라는 뜻이죠. 이렇게 편지나 소식이 뚝 끊겼다는 뜻으로 쓰이는 이 말. 1번 돈절, 2번 돈벌이, 3번

정답이 숨은 힌트송으로 퓨전국악 이어랑의 연주와 노래로 갈까보다 듣고 왔습니다. 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일부 코너 우리 노랫말 돌봄이 오늘은 가사 황계사에 나오는 노랫말을 퀴즈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짐을 뜻하는 한자어고요. 1번 돈절, 2번 돈벌이, 3번 돈가스, 4번 돈키호테 이렇게 보기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아주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요. 네, 윤혜성님, 8085님, 2266님, 5205님, 4802님, 8078님, 네,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또 센스 있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3014님. 돈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난 빌려주지 않겠다. 아, 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일부인데요. 아,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문자가 제 눈에 아주 확 들어왔지 뭐예요. 네. 5558님. 목소리가 새롭네요. 웬일인가요? 아, 네. 지금은 반짝이는 DJ 우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341님. 70평생 이것 뜻을 이제 배우네요. 아우, 라인댄스하고 40분 걷는데 신발과 바지가 다 젖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아, 잠시 비해서 문자 보내네요. 오늘 한순간에 선택을 잘못해서 큰 손해를 입어서 종일 속이 상했네요.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정말. 얼른 댁에 들어가셔서 따뜻한 물에, 네, 아주 그득하니 샤워 한번 하시면 또 기분이 풀리실 거라 믿습니다. 8085님, 처음에 문제 들었을 때는 난이도 너무 높아서 충격 먹고 바로 포기하고 싶었는데 우디님과 만나 가족분들이 힌트를 너무 잘 주셔서 드디어 정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답 이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이라 믿고 이제 마음 편히 돈가스 튀기러 갈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돈가스, 네, 저도 정말 먹고 싶네요. 아, 그럼 아까 못 들었던 2배속 하이피치 힌트 한 번 더, 그리고 힌트송 연결해 듣고 정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조차 이것하다라는 정답이 쏙 들리셨을 거예요. 1번 돈절, 2번 돈벌이, 3번 돈가스, 4번 돈키호테. 네, 김우정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정답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들어볼게요.

0: 되는데 이 노래 제목이 왜 황계사인지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간에 병풍에 그린 누런 달개 관한 노랫말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병풍에 그린 황개가 새벽이 되어 꽃기요 울거든 오시려나 라고 이미 오지 않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노래 가사 황계사를 우리 노랫말 돌보미에서 만나봤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충북 제천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우정의 맛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밤사이 중부 곳곳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늦은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광주와 부산 31도, 강릉이 33도, 포항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우정.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사람과 꼭 닮았다. 하윤주의 노래로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시작했습니다. 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우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의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 사람 때문에 무너진 혹은 일어난 기억. 글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 사연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자들이 또 이렇게 속속이 도착들을 했는데요. 1512님, 우디 목소리로 태교하고 있어요. 덕분에 너무 편안한 저녁이에요. 우디 화이팅! 애용맘이라고 해주셨네요. 아, 네. 애용맘님,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까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나홍천 집 나온 남자님, 지도 듣고 있지요. 저녁 준비하느라 오늘은 그냥 두부 한 모, 계란, 청양고추 썰어놓고 볶아서 덮밥 해먹어요. 저간단 메뉴라고 해주셨네요. 아, 네, 돈가스에 이어서 덮밥까지. 아, 정말 오늘 메뉴들이 아주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요. 네, 3790님, 세종시 날씨는 비를 몰고 바람이 심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3790님, 아, 또 한 번 보내주셨네요. 김우정님, 음반 찾아봐야겠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8738님, 분식집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매장에 방송 크게 틀어놓고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빨리 학비 모아서 복학하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매장에

라고 해주셨어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517님께서 떨지 마요. 우리가 있잖아요. 잘하고 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떨리는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덜덜덜덜. 네. 아, 6902님. 정답 돈절. 문제가 어려워요. 얼른 검색했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 기회에 돈절이라는 단어를 네. 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372님. 저는 30대에 좋아했던 사람에게 차이고 2년 넘게 사람을 안 만나고 드라마 보면서도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네. 아,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저는 20대에 좋아했던 사람과 이별을 하고 노래방에서 엄청나게 울면서 노래를 불렀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김용우와 김여진의 노래로 어이 여러 자리 듣고

네, 잠시 안내 방송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4일 19시 10분 인천 강화 옹진 인천 영종 지역에 강풍 경보 발효가 되었습니다. 공사장 유리창 근처 등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 자제 부탁드리겠고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 금지 하시길 바라겠고요.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두고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국악방송 덩덕쿵 앱으로 유진님께서 독거 청년이라 대부분 혼밥 신세인데 우디 덕분에 혼자가 아닌 즐거운 저녁 보내고 있어요. 신청곡 조선블루스의 여울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울은 며칠 안으로 저희 오프닝 곡으로 준비하고 있어서요. 대신 조선블루스와 김수인이 함께한 사랑을 잃었네 들려드렸습니다. 아, 네. 벌써 선물 당첨 자, 발표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범 장기지 떡 선물 세트

0: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우리 가곡을 듣다 보면요, 유난히 자주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꽃인데요. 매화와 국화, 난초와 제비꽃, 진달래와 동백까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꽃을 마음을 대신 전하는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속 꽃 한 송이에는 그리움도 기다림도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음표마다 사연을 주렁주렁 달고 피어난 아름다운 꽃, 우리 가곡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꽃 한 송이에 담긴 마음을 함께 만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담긴 꽃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도종환 씨, 박지훈 작곡, 흔들리며 피는 꽃, 소프라노 김순영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소월 씨, 김동진 작곡, 진달래꽃, 테너 오상택과 탈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근데 해보니까 아 노랫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더라라는
1: 네.
0: 걸 이제 경험치로 이제 얻어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언젠가는 남자 소리꾼들만 가지고도 이 전집 공연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계속 이제 마음을 품고 있었죠.
1: 그래서 이번 공연에는 이문 소리꾼 외에도 이채연, 정준필
0: 네네네.
1: 예, 이렇게 또두 분이 함께 했습니다.
0: 사실 이제 뭐더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경기 소리하는 남자 소리꾼이 정말 없었어요. 없었고 다 이제 뭐

0: 팀은 좋은데 이렇게 어긋날 때도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 공연 자체가 저는 이 노랫가락 창부타령이라는 노래가 이 소리꾼의 그 역량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래적인 스타일을 잘 표현하는 거를 이제 들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은 그 노랫말이라든가 그 노래를 그 소리꾼이 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순간들을 정말 그 민낯을 다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무섭지만 무반주로 시작을 해본 거죠.
1: 네, 그래서 뼈대를 한번 싹 보고 그 다음에 살이 붙은 노랫가락을 듣는 순서로 흘러갑니다. 지난 4월 16일 국립극장 달오른 극장에 오른 이문의 남창전집 노랫가락 듣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의 공연

0: 지난 4월 16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 오른 이희문의 남창전지 그 중에 일부 남창발동 첫 곡으로 노래가락 들어봤습니다. 이희문의 노래 단소 변상엽 생황 이찬우 장구 이민영이 함께했습니다. 이 기악 연주자들은 모두 전통음악 집단 세세 멤버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경기 소리와 작가를 기반으로 다양한 무대에 만들어 오셨는데 새롭게 바꾸는 일보다 오래된 것을 다시 제대로 부르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 역시 저는 사실 동시대성을 만들어가는 초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이 남창전집이라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어떤 신작을 만들었을 때 과연 관객들하고의 어떤 그 소통이 어느 만큼 될 것이냐 어느 만큼 반응이 올 것이냐라는 게 훨씬 더 저는 기대가 됐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0: 또 함께한 전통음악 집단 셋의 멤버들이 한 명 한 명 보더라도
1: 기량이 뛰어나죠.
0: 예, 뛰어난 솔리스트들인데 잠깐 그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장구 이민형, 피리 이찬우, 대금 변상엽, 해금 김승태, 아쟁 배호영, 가야금 추연타인데 사실 한 명만
1: 네 맞아요. 해금만 네 개관으로 들어왔어요.

0: 있는
1: 네.
0: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한번 단소를 해주면 어떠냐. 근데 처음에는 못한다 막 이랬는데 잘하면서 일단 못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연주자들은. 근데 역시나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단소 소리가 전주가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무반주에서 딱 넘어갈 때 단소가 이제 딱 차고 나오는데, 그걸 딱 들으니까 저도 확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몰입했었던 순간이었던
1: 네.
0: 것
1: 다음은 창부 타령 준비하고 있는데,
0: 같아요.
1: 노랫가락이 무반주로 시작했다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소를 다리 삼아서 이제 기악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면은 창부 타령은 또 이렇게 커집니다. 예, 처음에 노래, 양금, 아쟁, 피리로 시작했다가 전통음악 집단 셋의 멤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연주를 하는데 이 곡의 구성이라든지 흐름을 좀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0: 그러니까 일단은 창부타령은 이제 국거리의 그 장단의 곡인데,
1: 네.
0: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래는 이제 그 국거리 장단의 그 사면육각들이 다 나와서 이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였다면, 근데 이제 그 창부타령이 그냥 리듬이나 어떤 멜로디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경토리여가지고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좀 경쾌하고 그런 빛깔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막 처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다 있거든요, 희노애락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남도 소리에 뭐 육자백이나 막 흥타령이야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충분히 창부타령의 가사로도 그런 거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그때 예전에 그 경기 소리 프로젝트 나비로 이걸 음악을 편성할 때도 이제 진양을 만들었어요. 그 프리템포로. 그래서 그 앞부분이 이제 그렇게 제가 프리템포로 제가 그 정서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양금과 어떤 아쟁이 뭔가 분위기만 만드는 거죠. 앰비언스처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 가사를 정서를 가지고 이제 프리템포를 이렇게 발현해 나가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장단을 이제 계속 뭐 국거리로 갔다가 나중에는 뭐 휘머리 장단까지, 동살풀이 장단까지 이렇게 좀 변화를 줘서 조금 이렇게 극적으로 좀 전개시키는 음악적 구성을 해본 거죠.
1: 중간에 듣다 보면은 양금 소리가 약간 뭐 한숨 섞인 눈물 방울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부타령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희문의 노래와 함께 양금 추연탁, 아쟁 배호영, 피리 이찬우가 함께 하고요. 후반부로 가서는 이희문과 전통음악 집단 셋 여러 멤버들의 보다 풍성한 연주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창부타령 듣고 가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해보기를 권유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그게 했었을 때 좋으면은 가고 또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좀 이제 좀 안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해봤을 때 좋았던 것들이 이제 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막 아쟁하는 그 배우형 같은 친구도 본인이 이제 막 작곡도 하고 그런 친구라 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딱 아쟁을 사실은 원래 저는 아쟁을 그렇게 그 경기 소리하는 데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죠. 왜냐하면은 아쟁을 경기 미술은 뜯는 악기로만 사용하지 이렇게 써는 악기로는 잘 사용을 안 하니까 네. 남도 그 계면조가 나오기 때문에
1: 그렇죠.
0: 자칫하면은 그쪽으로 하니까 잘 제가 사용을 안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작곡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가 주었더라고. 괜찮은 거예요. 그런 앰비언스 차원에서 뭔가를 구현해내는데
1: 네.
0: 똑똑한 친구가 또 하나 있었네. 이런 발견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네. 아쟁 괜찮네 또 약간 이런 새로운 발견도 하게 되고
1: 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그림의 쿨러닝 전해드리면서 7월 14일 화요일 글온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선 저의 시, 좀 부끄럽네요. 수박의 꽃말은 큰 마음에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수박의 꽃말, 이게 큰 마음이라는 이 점을 생각하면요. 어쩐지 좀

게 나이 수박 구락구락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 아들 낳고 야금야금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 딸을 낳고 자 싸구려 싸구려 싸구려 야 이건 참 축 넘어가노나 둥글둥글 둥글둥글 이깔 맞은 수박

네, 김정국의 노래로 수박 장수 듣고 왔습니다. 뭔가 진짜 거의 100년 전 음원인데, 아, 뭔가 약간 시대가 느껴지기도 하고, 동시에 이 100년 가까운 시간 사이에서도 뭔가 어깨를 들썩 이기하는 흥겨움이 있기도 한 그런 곡이었어요. 네, 난나님, 수박 완전 좋아해서 올해 두 통째인데 너무 커서 좀 남고 있어요. 부지런히 먹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벌써 두 통이나 드셨다고요? 너무 대단하신데요. 근데 진짜 수박은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 지금 비가 또 오기 시작을 했죠. 전 지금 수박 타이밍을 약간 놓쳐서 아이고 어쩌지 어쩌지 하는 느낌으로 지금 수박 진즉 사 먹을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971님 새싹 사연인데요. 오늘은 수박 특집인가요? 날씨가 너무 더워 표지에 시원한 수박이 담긴 시집 다가올 시간에 윙크윙크 읽고 있었는데 눈독이도 즐겁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새로 나온 이제 시집인 엔솔로지 시집이죠. 여러 시인들이 청소년 시를 청소년 시절을 생각하며 쓴 시가 모여 있는 시집인데, 네, 아유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시또 읽는다고 얘기 보내주시니까 또 아주 반가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현미님, 내일 도시락 싸느라 그런도 오프닝을 놓쳤는데 시인님의 시를 읽으셨다니 그냥 한끼 굶을 걸 그랬어요. 아쉬운 마음에 시집이라도 꺼내봐야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쉽게 가라앉지도 않기도 해요. 서울에서도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고요. 전국 곳곳에서 밤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열대야주의보도 새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열대야로 괴로움을 느끼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처럼 이렇게 비라도 내리면 더위는 좀 줄어들어서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고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비가 온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습기 때문에 한층 더 더운 밤이 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정말 보통 곤혹이 아닙니다. 열대야 탓에 제대로 쉬지를 못하니까 지친 몸이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저도 밤마다 너무 더워서 도무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혼자 지내는 분들, 노약자 등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아무쪼록 건강을 잘 챙기는 일이 중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의 열대야 어떻게 잘 나고 계신가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심박서클의 밀실의 선풍기 듣고 돌아올게요.

네, 심박서클의 밀실의 선풍기 1부 듣고 왔습니다. 이밤의 단상, 오늘은 열대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 이 괴로운 열대야 다들 잘 보내는 나름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 뭐 옛날에는 그냥 밖에 나가서 이불을 들고 밖에서 자기도 했다고 옛날 뉴스를 보면 나오기도 하던데요. 아, 뭐 요즘은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저는 실외로 나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에는 거실에 베개와 이불 들고 나와서 그냥 바닥에서 잠들고는 하고 있습니다. 침실보다는 그나마 거실이 조금 더 낫긴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선풍기를 몸쪽이 아니라 벽 쪽으로 가게 틀어서 실내의 공기를 순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보냉팩을 수건에 감싸서 베개 옆에 두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 과도한 전기 낭비를 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냉방장치를 활용하는 일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덥다고 짜증을 내지 않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시원하게 보내야겠습니다. 냉방병 그리고 더위 다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얼음을 여름에 또 먹는 게 또 큰 도움이 되죠. 사실 저는 근데 얼음 와그장 먹는 게 뭔가 이시려가지고 잘 못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입에 조금 물고 있으면 또 아우 너무 시원하기도 하고요. 아, 또 어서 들어보니까 더운 여름에 오이가 그렇게 도움된다고. 시원한 오이 싹 먹으면 또 너무너무 시원하고 수분 보충되고 뭐 갈증 해소되고 뭐 배도 차고 여행에도 좋고 그렇다고 하대요. 아, 네. 오이든 수박이든 뭔가 시원한 과일, 시원한 과채류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시원한 시간 보내시라고요. 이번엔 아예 겨울 노래 준비해봤어요. 하윤주의 노래, 잭 리웨이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하는 스노우폴즈 전해드리겠습니다.

0: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 더위하면 뛰어들고 싶은 것, 바로 시원한 물인데요. 오늘은 이 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전통음악 판소리 수군가를 전해드립니다. 수군가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유일하게 동물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오가면서 펼쳐지는데요. 동물의 모습을 빌려 우리 삶을 부린데요. 오늘은 이 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전통음악 판소리 수군가를 전해드립니다. 수군가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유일하게 동물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오가면서 펼쳐지는데요. 동물의 모습을 빌려 우리 삶을 풍자와 해학으로 재치 있게 담아내죠. 그리고 이 수군가는 올해 5주년을 맞이한 대전 국악방송의 지역 충청도가 원산지라는 설이 있습니다. 수군가의 바탕이 되는 설화가 전해지고 충남 태안은 별주부 마을, 토끼섬, 자라 바위 같은 것도 있어요. 경기 충청에서 전승된 중구째 수군가는 지금 전승이 끊겼지만 수군가의 원형은 여전히 충청도에 숨쉬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은 수군가 가운데 별주부 호생원 부르는 대목을 전해드립니다. 토끼간을 구하러 육지에 간 별주부가 호생원하고 토끼를 부른다는 것이 한 끗 차이로 호생원이라 잘못 말해서 호랑이가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박동진의 소리, 주봉진의 북반주로 만나보시죠.
1: 호랑이가 딱 버티고 앉았으니 좌우의 짐승들이 죽을까봐 주건감 돼가지고 한편 조금도 쭈그리고 고개 팍 쭈그리고 있는디 그때야 별주부란 놈은 저 밑도랑까지서 목을 조금 내놓고 가만히 바라보니 오목한 골짜기에 여러 짐승들이 모여있는디 붉고 희고 노리고 검고 제동이도 있는디 그 가운데 호랭이란 놈이 덜렁하니 앉았단 말이오. 아, 별주부가 그것을 딱 퇴끼로 알았던 모양이요. 화상을 내서 보았으면 그럴 리가 없는디 건방지게 화상도 안 내보고 지가 제 손시 파악을 하던 것이었다. 마, 나 참말로 퇴깽이라고 하길래 조막댕이만한 줄 알았더니 저렇게 크고 음악에 생겼더라면 내가 무단히 나왔네요. 그러나 내가 저를 몰라고 나왔는디 저놈이 저 발톱하고 저 이빨하고 저 눈구녕 엄마 저놈 저 꼬리 좀 보소. 아따 그놈 참말로 험하게 생겼다. 그렇지만 죽더라도 내가 저를 한번 불러볼 것이다 하고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원의 산만리를 그 찬 바닷물을 아래턱으로 밀고 차고 오느라고 아래 택조가리가 딱 굳었네 그려. 첫 번이 잘 나오다가 토자를 말여 다 살짝 늦춰놓은 것이 호자가 돼버렸단 말이야. 자 여러 김성들 중에 한가

0: 듣는 대목을 박동진의 소리, 주봉실의 북반주로 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수군가는 동편소리 유성준 바디로 김현수, 임방울, 박초월, 박동진 같은 명창에게 전승됐습니다. 바디란 스승에게 받은 소리를 다듬어서 새로운 소리로 구성했을 때 명창의 이름 뒤에 쓰는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또 중고째를 대표하는 이동백 명창의 세타령 준비했습니다. 이동백 명창은 중고째 명창 김정근, 동편제 명창 김세종, 서편제 명창 이날치를 사사한 후 독공으로 판소리를 연마한 명창입니다. 고종의 총애를 받아 정삼품 통정대부를 지낸 바 있습니다. 특히 세타령과 백발가가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네, 그럼 남도잡가 세타령 이동백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1: 이때 마침 어디 때 오금방쇼 주울 때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땀풍조차 들쳐 군만장천 대부이 문화

요 소문 놀라게야 내 조지상에 그 고래도래오 주공도 부정도 나더니 과연 황제 비염 심상 백성과 왕사당년이 저 집이 8월 면 풍된 빛다 백

0: 변화를 바라보니 저 부두새가 온다. 저 부두새가 온다. 초이경이경사부다 불경 바라보간 약들이라고 부두새가 오르몰라 장들이라고 부두새가 오르몰라 이러누가나 뽀.
1: 네, 이동백의 소리로 남도 잡가 세타령 듣고 왔습니다. 난나님, 잡음이 마치 빗소리 같고 듣기 좋아요. 옛소리가 이렇게 남아 전해진다니 참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네요. 또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직지직거리는 잡음, 비 오는 이 여름밤이랑 또 뭔가 더 어울린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오늘 소리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는데 다 너무 소리가 좋지 않아요? 너무 참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이 생각하면서 저도 속으로 아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한 네, 듣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이번엔 유태평양과 박주원이 함께하는 유라시아 익스프레스 감상하시겠습니다.

전통 청구경 헝헝 끌려 건너 병풍 속에 두 골머리 한

작업은 자제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또한 자제 바랍니다. 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 간난이님, 민찬님 경쾌한 음악 즐겁게 잘 들어요. 삼계탕 노래는 없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일 초복인데 잘 드시고 몸보신 잘하시고 내일 잘 보내시고 또 뵐게요. 비 오는데 조심히 들어가시고 내일 또 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근데 신청하신 음악 오늘 이렇게 준비한 이 상황상 구성상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못 전해드렸는데요. 내일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현미님, 아까 전해드렸던 음악 들으시고 뻐꾹 소리 사람이 낸 거 맞나요? 명창이란 이런 거였군요. 정말 놀라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도 정말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우 조선소 커피 드립백은 5791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1로 보내주시고요. 여우락 페스티벌 김수인,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장마 공연 선물 관람권은 7889님, 7426님, 2498님, 3526님, 0488님께 네, 개별 안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아유, 참 비가 와도 문제, 더워도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이 여름 잘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의 끝곡 꽃별의 비 그치는 소리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이재훈의 제주도에서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자, 밥 먹고 난 후에 사람들과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 언제였습니까? 제가 여쭤봤는데요. 사실 이 바쁜 일상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좋은 사람들과 약속해서 만난 자리라면은 아주 드물지는 않을 것 같고 모쪼록 그런 좋은 시간들 자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민트소다님, 저는 함께 식사할 때는 맛집을 찾아가다 보니 식당에서는 여유를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식기 정리까지 해놓고 후딱 나와요. 아, 그러니까 요즘은 이 맛집 탐방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거기는 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웨이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다 먹고 나서 거기 앉아가지고 여유 있게 얘기하는 게 민폐처럼 느껴지죠. 사장님이, 아이고, 저것들 다 먹었으면 좀 가지. 설마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시겠지만, 우리 저 손님들께서는 언제 일어나시려나?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여유를 느끼려면 진짜 비싼 데 가거나 아니면 좀 사람들 많이 안 올 때 그럴 때를 맞춰서 가거나 아니면 그냥 한적한 곳을 찾아가야 되겠다. 한울지구님, 새콤했던 하루 달콤한 마무리를 위하여 이음밤에 옵니다 해주셨고요. 0707님, 분위기 있는 밤이에요. 날씨가 촉촉합니다. 6700님, 저희 집은 아직도 마당에 빨랫줄 있어요.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매일 하늘과 눈치 게임 중인데 오늘은 아침 일찍 빨래를 널었더니 대성공. 뽀송뽀송하게 잘 말린 뒤 걷고 나니 저녁부터 폭우가 쏟아지네요. 오늘은 제대로 타이밍 맞췄어요. 럭키 해주셨는데요. 아이고, 지대로다 진짜. 예, 센스 뭐 운.

0729님께서 손주들 잠깐 봐주는 게 이제는 뼈를 갈아야 하는 일이네요.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해요. 이제는 날 위해 살아가는 날들이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하시면서 이세준의 물결이 내리는 밤 신청하려고 했는데 들려줘서 반가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예. 많이 힘드셨나 보다. 예. 어지간해선 이런 표현 안 하시는데 예. 뼈를 갈아 넣어야 할 만큼 아무리 손주들이 이쁘고 내 새끼들이어도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러게요. 이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자식들 가족들 위해서 사셨으니까 이제는 좀 본인만을 위해서 사는 살아도 될 법한데 그거 참 그렇다고 아예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노래를 짧게 불러드릴 겁니다. 노래 제목, 가수 이름 맞춰주세요. 선물이 푸짐합니다. 2부 결정해드립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양자택일 형식으로 고민 보내주세요.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의 투표로 결정해드리겠습니다. 말머리 결정 달고 고민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2부에는 K클래식 한 장도 당연히 언제나처럼 자리 잡고 있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FM으로 들어오세요. 사연 보내실 곳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0302입니다. 덩덕궁 앱은 무료로 열려있는데요. 네, 출석, 오랜만에 출석 한번 갑시다. 우리 덩덕궁 덕궁이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할게요. 10cm입니다. 아메리카.

라는 도시에 가서 콘서트를 하는데 그때 뭐 그때 막 신청곡을 이렇게 봤는데 여수 밤바다를 누가 신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대충 아는 만큼 딱 부르고 나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 진해는 여수 밤바다처럼 이렇게 진해를 대표하는 노래 없어요? 그랬더니 없대. 그래서 제가 하나 빨리 찾아볼게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 불렀잖아. 아메리카노 진해 진해 진해.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지금도

푸짐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고 요건 어떨까 국리에서 재미있는 퀴즈도 준비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노래 제목 가수 이름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오늘도 정답 오답 포함 총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는데요. 예, 통기타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약간 여러분 참여 의지를 꺾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팝송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벌써 핸드폰 내려놓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덜커덕 덜커덕 막. 아니요, 근데 충분히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예, 완전히 알

아, 퀴즈 정답 많이 맞히셨나요? 7706님, 본조비의 It's My Life. It's My Life. 땡. 아, 푸들푸들님, 비틀비틀의 Let's Get It. 배롱나무님은 비틀스의 장대비, 장대비, 장대비. 5205님 레드비, 레드비. 물보라님 우리 집 고양이 나비, 나비, 장대비. 5205님 레드비, 레드비. 물보라님 우리 집 고양이 나비, 나비야. 기차와 소나미, 기차와 소나무님 비틀즈의 자린고비. 아, 노래 한 소절 부르고 한번 쳐다보고. 예. 뭐지? 굴비인가? 예. 농부님 비지스의 Let It Be. 아, 요거는 장난 아니고 진짜 틀리신 걸지도 모르겠다. 비지스, 비틀즈 좀 비슷하지요. 한 글자네. 우리나라 따지니까, 우리나라 글자로 따지니까. 우리 아들 요즘 말 배우느라 다 따라해요. 천재 아닐까요? 예, 천재 맞습니다. 예. 몇 살까지인지가 문제인 거지. 그때는 다 천재 맞아요. 천사 같은 천재지요.

거의 매일 갔었는데 요즘 까맣게 잊고 살았네. 도서관 가면 일부러 책을 등지고 앉지 않고요, 이렇게 고개만 들면 책이 많이 보이는 그 자리를 선호합니다. 뭔가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상을 보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는 것처럼 안 읽어도 만족스러워. 아, 약간 팥빙수님 저랑 비슷한 과이신 것 같아요. 공구

이님 일손을 물리고 쭌디님과 소통하는 시간 오늘도 감사히 잘 들을게요.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신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을까요?

그랬더니 너 몸이 허한 것 같아. 땀을 너무 흘려.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속으로 삼계탕 한 그릇 사주면서 그런 말좀 하지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제 생일이었잖아요. 예, 삼계탕은 아니고 그 휴대폰으로 쇠고기를 소고기를 보내줬어요. 한우를.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들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9990에서 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정해 드립니다 코너를 진행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여러분의 고민 소개해 드리고 우리가 같이 투표로 결정해 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고민 바로 갑니다. 골드미스님께서, 아버지 팔순을 앞두고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흰 티에 청바지로 통일하는 게 좋을까요? 각자 보유한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입는 게 좋을까요? 야, 이것도 재밌는 고민이네요. 자, 여러분, 흰 티에 청바지로 통일? 그게 낫다 싶으면 통일이라고, 아니면 아유 각자

자, 결정해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 골드미스님이 아버지 팔순을 앞두고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흰 티에 청바지로 통일하는 게 좋을까요? 각자 보유한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입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통일파이십니다. 물보라님, 흰 티에 청바지 통일. 우리도 그렇게 찍었는지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들 많이 찍으시는구나. 흰 티에 청바지. 능소아님, 통일이죠. 의미 있는 가족 사진이니까요. 2923님, 가족사진은 같은 옷이 최고, 뭔가 끈끈해 보인다랄까? 9414님, 각자 옷 따로따로 입고 찍으면 어수선하고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어머님 팔순 때 한복을 입었어요. 한복도 이쁘긴 해요. 칠순 팔순 잔치 때 다 한복으로 입을 수, 맞춰 입을 수 있으면 그거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흰 티와 청바지를 많이 애용하시는 모양입니다. 자, 각자 입는 게 낫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지원이님, 각자 옷 색깔 정도만 맞추고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통일성을 보일 수 있겠다. 자, 위에는 흰색으로 통일하고 밑에는 청바지 색으로 통일. 그러면 안 되겠지? 3496님, 각자 사람마다 어울리는 옷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옷을 입고 찍으면 모두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흰 티 청바지 안 어울린단 말이야. 체형이 별로라서 막 나는 이렇게 여기 이래. 그럴 수도 있겠다.

희망상 노영심 씨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변진섭 씨도 당연히 불러주셨고요. 자, 화요일 2부 코너 결정해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3456님.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나 있는데 아들이 200만 원을 입금해주면서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비상금으로 쓰라네요. 아, 이건 남편한테 그냥 말하고 김치

그러면 일단 혼자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남편한테 여보 우리 100만 원씩 내서 김치 냉장고 사자 하고서 둘이 같이 사고 100만 원은 내가 쓰는 거. 예, 이상은 씨입니다. 비밀의 화원.

그래서 사연 보내요. 아이고 저런. 우리 시흥 씨에 목간 앞사님만 계신 게 아니고 해바라기 님도 계셨죠, 참. 예. 괜찮으세요? 요즘은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불빛이, 예전에는 초 막 자꾸 난리 났었잖아요, 정전되면. 근데 예, 이렇게 불을 켤수 있는 도구들이 예전보다는 좀 흔해져서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 집도 한몇주 전에

우리 땅에서 살아온 토종민들레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흰 꽃이 피는 흰 민들레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양 민들레에 밀려서 거의 사라졌다고 해요. 이 흰 민들레의 모습에서 흰 옷을 입고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 꽃을 보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은 곡이에요. 충북 노인종합복지회관과 협업해서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작사를 하시고 국악놀이터 더 채움이라는 팀이 음악을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모습을 흰 민들레에 비유한 곡입니다. 민들레의 꽃말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에서는 왠지 감사만큼이나 깊고 진한 다른 감정들도 전해질 것 같지 않나요? 시니어 작사가 권호중 어르신이 노랫말을 쓰시고 국악놀이터 더 채움이 들려주는 노래 하얀 민들레입니다.

으로 다가와요. 오늘 가시리 제목부터 그랬고 뭔가 더 평소보다 더 쓸쓸하게 들리는 해금 소리였던 것 같아요. 9653님, 멀리 타국에 가 살던 친구가 친정 온 것 같다며 피곤해 하더니 금방 새근새근 잠들었네요. 아, 그렇군요. 뭔가 또 거기 가면 그 나름대로의 뭐 안락함이 있겠습니다만 왠지 타국에 계시다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릴 것 같은. 예. 한국 와서 자야지. 예. 얼마나 꿀잠을

열박 한장단, 편장단으로 엮어서 거뜬거뜬 시원하게 부르는 노래죠. 남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진국명산 들으셨는데요. 이두원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는 7월의 꽃, 연꽃과 다산의 모임

평조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안재숙의 해금, 윤혜성의 검은고, 문흥관의 단소,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글동무님께서 무더운 여름 국악산책과 함께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글동무님, 그 지초실님께서 유혜란 LPGA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2회 연속 메이저 재패 기사를 공유해 주시면서 고향 출신 손녀 유혜란 양 경하합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 춤은 볼 수 없지만 여러 음악이 포함돼 있어서 음악 감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향악곡의 백민 수재천으로 시작이 되고요. 향당 교주, 또 관악 영산 회상의 여러 곡, 그리고 웃도드리와 같은 다양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처용무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창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용무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춤은 볼 수 없었지만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시작이 수재천이었고요. 신라 성대 소성대사 그리고 향당교주 관악영산회상의 세령산 사면도들이 반년불 산하 천리국사 그리고 웃도들이 일부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동규의 창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밤섬에서 배를 모은 목수 함갑순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요즘 이 코너에서는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펴낸 책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소개된 이들 지난날 역사의 현장에서 중요한 한 몫을 하던 이었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지금은 사라져가는 혹은 사라진 직업인 혹은 예술가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밤섬에서 배를 모은 목수 함갑순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배를

물 아래로 잠기게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살던 62집에 400명이 넘는 사람을 모두 서강의 와우산 꼭대기로 옮겨버렸다. 와우산은 그 바로 이듬해에 그곳에 서강 시범 아파트도 생기고 지금은 그 산 뒤쪽으로 홍익대학교 섬 사람들로서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으므로 그곳에 터를 닦고 집을 올렸다. 언덕배기 안쪽으로 알맞게 경사가 졌는데 거기에 나란히 줄을 맞추어 집을 지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언덕을 쳐다보면 지붕 위에 집을 올리고 그 위에 또 집을 올린 것처럼 보여서 그 마을 전체가 하나의 아파트같이 보인다. 모두 다섯 줄이니까 다섯 층의 아파트라고나 할까? 그래서 거기에 사는 밤섬 사람들 자신

함갑수는 어린 시절에 글방에 다니면서 천자문도 익혔다고 하는데요.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아서 글 공부를 그만두고 배 목수 밑에 들어가서 배를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 목수 일을 하게 됐고 자신이 태어나 자란 밤섬에서 배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만 밤섬이 폭파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쫓겨났고요. 결국은 그 언저리에서 계속 배 만드는 일로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차츰 기계 작업이 많아져서 1980년만 해도 손으로 배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아졌다고 합니다. 1980년 무렵 밤섬 마을에서 여전히 배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배를 만드는 이들의 축적된 기술은 밤섬 마을의 여러 사람들의 중요한 기술로 발달했을 텐데요. 이분들의 기술이 지금 어디에 가서 쌓였는지 아니면 사라졌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분들이 뿌려놓은 씨앗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함께

아버님과 아드님이 함께하는 아쟁산조 병주 들으셨는데요.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이어진 서용석류 아쟁산조 병주, 서용석, 서용호 두 분의 아쟁 연주였고요.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아쟁, 뭔가 아드님의 아쟁에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연주에서 들리고요. 또 아드님은 아버님의 연주에 누가 되지 않으려는 그 마음까지도 전해지는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아쟁이란 악기의 역사를 보면 대아쟁이 고려시대에 유입됐기 때문에 무척 긴 역사를 살아왔는데요. 이 아쟁산조를 연주하기 시작한 건 20세기 중반 무렵이라서 이 아쟁산조란 음악의 역사는 아주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르익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 건 바로 명인들의 치열한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용석, 서용호 부자가 함께 연주한 서용석류 아쟁산조 병주의 특별한 조화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서용석류 아쟁산조 부자의 연주를 듣는데 전화가 와서 방해를 받네요. 이 귀한 음원을 종종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곡을 재방송 때나 다시 듣기로 해서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곡을 들으면서 아드님을 앞에 두고 연주하는 서용석 명인의 그 몰두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잠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어서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농부가 남원산성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이렇게 연곡으로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같은 음악이네요. 오늘 이 음악을 연주한 분들 모두 명인들 모이셨는데요. 오정숙, 성창순, 성우향, 한농선, 남해성의 소리고요. 서용석의 대금,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한세연의 피리,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부정하소.

뒤로 갈수록 더 신이 나네요. 마치 푸짐한 선물을 받은 듯 마음 풍성해지는 현장이었죠.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 농부가 남원산성 성주풀이 진도아리랑을 오정숙 성창순 성우향 한농선 남해성의 소리로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

이상 없고 지주병이다 가래 춤뱉고 옹구진 가래 뜨고 사긋지만 잣대기 자고 우는 애기는 발꾸락 빨리고 똥눈은 놈 주저앉히기 새암가상이 허방을 놓고 호박에다가 말뚝 박고 겁사둥이는 돼지반 놓고 안진병이는 택견하고 이고 호박에다가 말뚝 박고 겁사둥이는 돼지반 놓고 안진병이는 택견하고 이런 육실을 올림이 심술이 되어놓니 삼강을 아느냐 어쩌노라느냐 이런 단정을 맞을 놈이 심술이 이래노니 삼강 오르는 알며 형제 윤기인들 알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이놈이 비오고 안개 다 붙인 날 와가리 성물 내가지고 제 동생 흥보를 부르는디 내 이놈 흥보야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경상도는 태백산 전라도로는 지리산 산중어가 사자 언제게 백물이 귀하가 여기 살 수 없고 아서라 서울로 갈까 서울 가서 사자 언제게 경호를 모르니 있다고만 맞고 충청도가 사자 언제게 양반들이 억시여

0: 어떠한 친구 한 번이 백립 하나를 주며 바닥이 존존하다고 나달에 콘체시리 하되 그리여.
1: 아, 이 사람아,
0: 내 정상에 지금 갑방에 몇 개 뜻이 있을 수 있나? 끄실려면 끄실려시려고 그 규뚝 쓰고 다 두었지. 내 도복 좀 내오소. 아이고, 도복은 어디다 또 두었어? 지금 갑방에 몇 개 뜻이 있을 수 있나? 끄실려면 끄실려시려고 그 규뚝 쓰고 다 두었지. 내 도복 좀 내오소. 아이고, 토복은 어디다 또 두었어? 아, 장 안에 두었지? 아이고, 우리 집이 무슨 장 있어요? 지랄하고 있다 시방. 달기장은 장 아닌가? 덕석군에게 내 조대도 좀 내오고 흥부가 체림체림을 차리는디 절대 부러진 흔팔이 우세가 끈을 달아서 빈자 떨어진 흠만큼 과불관자 중덩줄 통나게 졸라매고 자락 떨어진 흔종초막 열두도막이 은뜻 흥복동 눌러뜨고 세살부채를 손에다 들고 복성시로 선초달아 활활활활 붙이면서 죽어도

0: 돈 또 단량을 가지시면 우선 호기가 될 때다야.
1: 여보시오, 그 일거 어긋나다니 하여 주시오.
0: 내가 말 타고 다녀올 것 없고 정쟁이 말로 가 다녀올 것이니 그 돈 단량 날려주시오.
1: 아, 굴라는 꼴이하오.
0: 저 아연 그 동어를 보아라. 괴문을 열컹 열고 두

먹는지 노래 골채 계집이 사람아 당돌이 앉아서 저이 부부도 예디 웬일인가 얘라 이 사람 옷을 사람 흥보 마누라 나온다 박응보 마누라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래 몰랐소 내 잘못되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장으로 들어가서 여봐라 이 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우루먹에 좀 많이 끼려라. 그래서 객기 한 통씩 먹어보자. 자식 데리고 흥분 내외가 한 통씩을 막 먹어놨든지 배가 불러가지고 자식들 코끝에서 국말귀기 쇠주 후죽국 내리듯 댕강댕강 흐르며 고자백이 잠으로 보다 앉아서 자지. 그 틈을 타가지고 흥보 마누라가 아이고 여보시오 이 응감 대체 낮에 그 돈이 어디서 나시며 어디서 그렇게 약주를 많이 잡수고 오셨소? 시끄러 큰일 보통은 비불발설이었다잉. 내미 알면 큰일 날 돈이시. 낮에 그 돈이 다른 돈이 아니라 우리 골 좌수가 백령 영문에 잡혔는디 좌수 대신으로 곤장열만 맞으면 몇 싹은 한 개의 성냥씩 열 개면 서른냥이요. 낮에 그 돈은 난 말 타고 다녀오라는 마삭단냥일시 자네 혼자만 할 소에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고 중원가장 폴기품을 팔아 생명구지를 온다으니 하나의 빛 놀고 땡이 툭 꺼지 난도 떴다가 철컥 거꾸로 지며 어따 영가

천불상 무록지인이요 지부장 무명지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공기가 있는 법이니 제발 독분의 가지를 마오 빈영영분 권장 한계를 막고 보면 총신 꼴병이 뜬답디다.

시끄러! 가난다고 가고 말란다고 말 것이 가디. 대장부가 한번 헌 일을 이렇게 울적에 흥보 자식들이 총소리 드는 겨우목 패드담에 일어나더니만 아버지 병영 가실래요? 오냐? 아버지 병영 가시거든 그 날 당분 앞 허리끈 하나 사다 주시오. 아 이놈아 당분 앞

그걸 그는 뭐들라고 그놈을 배에다가 쏙 북두매에다 딱 메고 훌훌 뛰어보지요. 또 한 놈이 나한테니만은 아버지 병원 갔다 오실 적에 날 그 풍안 하나 사다 주시오. 풍안은 뭐들래? 그놈을 딱 눈에다 들메고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갈퀴질을 하야 보면 동피부나 서피부나 그 눈에 티가 안 좀 들겠소. 으따 그놈 눈간장은 단단히 한 놈이로구나. 한 놈이 나한테니만은 아버지 병원 갔다 오실 적에 그러면 날 그 조대 하나 사다 주시오. 담배 좀 나도 필라요. 에이 우리 아들 놈들한테. 흥보 큰아들 놈이 쓱 나왔더니 아버지 그 병원 가실래요? 뭐냐?

내려갈 적에 혼자 말로 군담 먼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

나는 무서운 팔자가 아닌디 내 품이단 말이 웬 말이냐. 흐명태명 내려갈 적에 백령 영문이 무섭구나. 쉬어다 보니 대장기요 내려 굽어보니 숙정 대로구나 심산맹호 엄룡 같은 용자 부친 굴로사령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갈 적에 그때여 파금보는 수던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들어간다. 산문가래를 당도하니 그날싸 말고 죄인 취혈이 났던가 보다. 죄인 잡아들어라. 에이, 야단이 났지. 흥복 기가 막혀. 아이고 내가 산채로 염내 대왕님을 찾아왔나 보다. 산문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 위엔 놈들이 너대장판이나 어째 두드려 맞거늘. 흥부한 마음에는 그게 다 돈 버는 사람 줄 알고 아따 그놈들 모녀와서 고생하는다마는 돈 수 여러 백냥 버는구나. 그 나도 한번 까고 업쳐볼 팍. 산문간에 가서 볼기를 딱 까고 업쳤지. 엊기지 들어온 필마사령 하나가 충충 나와보니 위엔놈이 볼기를 까고 업쳤거늘. 발질을 톡! 이게 뭐여? 내 맞으러 왔구만. 매를 잘 맞나? 매라도 그 숙이는 매지. 아 이런 제기를 붙을. 사서삼경 다 보아도 쪼쪼리 문자는 처음 듣는다더니만 아 산문간에 와서 볼기 까고 매 때려달라놓으면 변형 배판 중 재밀시. 그러고 있을 적에 사령들이 와 쏟아져 나와보니 그 중에도 흥부 아는 사령 하나가 있던가 보다. 아 이거 박세원 아니시오? 할아버지고 할아버지 네 아이라 가디. 박세원 이거 어쩐 일이오? 매 맞으러 왔지. 아 박세원 고라 쏘 고라. 아 달가리 골지 사람 고라?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위엔놈이 박은곳이 대신이라고 했기요. 내 솜씨로 권장 열게 때려보내는디 헛다 그놈 탕착을 매 잘 마시디다. 아이고 그놈이 어떻게 그럼 생겼던가. 키가 땅짤막하니 목 웃는 주벅태기 쥐털 쉬엄거살이고 핀대코 발심발심하면서 헛다 그놈 매잘 마시더라. 엎을까 우리 마누라가 밤새도록 가시오 마시오고 우는 바람에 우리 앞집 교수 예비라님이 알고 내 팔등거리를 해버렸구나. 번수네들 그리운가 수번이나 평안이어서 나는 간에 나는 간에 실청 밖으로 썩나서며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박복은 너무 신세로다. 내 맞이로 오는데도 손재가 붙으니 이견이 어디 웬일이냐. 내 집이라 들어가면 밥 달라고 우는 자식이 떡 싸주마고 달래지고 떡 달라고 우는 자식은 엿사 좀 하고 달랜 넌

가신 우리 영감 내 한 개도 아님 받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천만 축수로 비난이다.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알아 보며 어찌하야 못 오는고.

0: 아니야. 한참 일이 설리 울다가 막둥이를 업고 마중을 나와보니 흥보가 허멍 패명 울며 올라오지. 아이고 여보시오 영감, 어디 맴 아저씨면 장채나 좀 봅시다.
1: 장채가 무엇이고 예편에 죽은 것이고 놔둬. 원 예편에가 예지간이 밤새도록 방정을 떨어야지. 가시오 마시오 그 우는 것을 앞집 교수협이라는 놈이 알았던갑서. 아 그래갖고 내 발등거리 해버렸단 말이오.
0: 아니 그러면 매를 안 맞았던 말씀이오?
1: 매 맞으시면 사람 자식이 아닐까? 흥보 마누라 좋아라 춤을 추면서 논다. 아,

0: 이건 흥보 마누라의 말이었다. 여보 영감, 그런 그 허황한 소리 지혜 발 믿지 말고 건너 말 가서 아주머니 댁이나 한번 다녀오시오. 형제간에 어찌 그리 보고 싶지도 않소?
1: 아 글씨 말씨, 어찌 형제간에 보고 싶지 않게

제 자네 말이 당연하니 나 한번 다녀옴세. 흥보가 차림차림을 차리고 건너가는디.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설이 아침 지운 날 발짝 쥐고 옆걸음 저 이리저리 건너갈지 혼자 말로 군담한다. 여러 해 못 본 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국 가느주시더나 몽둥이로 때리려나 이리 생각 저리 근심 반단 의심 건너간다. 놀보집을 당도하니 놀보 하인 마당쇠가 우르르르 나오더니 아이고 작은 서방님 아이시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소? 오, 나는 그대로 지냈다마는 너 고생이 어떠느냐? 그러고 큰 서방님 성질은 전가로 어떠냐? 큰 서방님이요? 말씀도 마시오. 전에 서방님 계실 때보단 성질이 장리나 더 솟아십니다. 장리가 더 솟다니. 그 전에 서방님 계실 때보는 그 재앙을 모시면 걸대장만 오고 그러더니만은 지금은 재앙을 모시면 대전으로 바칩니다. 대전으로 바치다니. 돈에다 붓으로 쓰지요.

비난이다, 비난이다. 형님 주전 비난이다. 인명이 제천이라 설마 은돌 축설이 까만원 여러 끈이를 불모 눈이 할일 없이 죽겠네다. 형님 쓰라를 물러나와 밤낮 주야로 벌어서도 삼순구식을 할 수가 없고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어제 점두로 그저 있고 그저께 하루를 문드러미 굶은 처자가 오늘 아침을 그저 이사오니 하.

한 말만 없이고 배가 뜨면은 열말만 없이고 돈이 되면 삼십냥만 없이고 그도여도 못하거든 찌갱이나 봉운이라 양단가로 주식 얻으면 지금 굶어서 죽을 처자 구안하여 살려낸 후에 이를 흔들 목 갚으며 부모를 판들 못 갚으리까 형님 형님 덕태 그 살거지라

0: 올꿀마디 각시이래도
1: 강강술래
0: 부모 형제 한번 가면
1: 강강술래
0: 우미날까 싹이 날까.

0: 담백 한장대길 안에
1: 강강술래
0: 나오던 3일 만에
1: 강강술래
0: 꽃생이가 내려오되
1: 강강술래
0: 새가 닥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초복, 중복, 말복을 합쳐 삼복이라고 하죠. 이때 더위가 얼마나 매서웠으면 엎드릴 복자를 써서 복날이라고 했을까요? 사람도 짐승도 풀립들도 뜨거운 기운 앞에서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이 더운 엎드릴 복자를 써서 복날이라고 했을까요? 사람도 짐승도 풀립들도 뜨거운 기운 앞에서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이 더운 날들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닭 한 마리, 인삼 한 뿌리를 넣어 뜨끈하게 푹 고운 뒤 땀 흘리며 맛있게 먹고 기운을 돋았습니다. 그 한 그릇은 단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더위를 잘 이겨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이었는데요. 오늘 뜨거운 삼계탕도 좋고 시원한 콩국수도 좋습니다. 아니면 입맛 돋우는 상큼한 초계국수 같은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기록해온 새 음원 시리즈 음반 속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하나씩 꺼내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명인의 시조 김영기 편입니다. 평생 시조와 가곡의 품격을 지켜온 김영기 명인의 목소리로 조선 후기 문신 신흠의 시조 노래에 삼긴 사람을 함께 감상해 볼까 하는데요. 제목부터 참 평생 시조와 가곡의 품격을 지켜온 김영기 명인의 목소리로 조선 후기 문신 신흠의 시조 노래에 삼긴 사람을 함께 감상해 볼까 하는데요. 제목부터 참 인상적입니다. 노래에 삼긴 사람. 말 그대로 노래를 만든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신흠은 이 작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래를 처음 만든 사람도 얼마나 시름이 깊었으면 말로는 다 하지 못하고 노래에 마음을 실었을까. 그리고는 정말 노래가 시름을 풀어주는 것이라면 자신도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다고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보다 노래가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인데요. 오늘 노래를 들려줄 김영기 명인은 국가 무형유산

김영기 명인의 노래로 조선 후기 문신 신음의 시조 노래에 삼긴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대금의 노북래, 장구의 홍석복이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을 노래에 실어 보내는 일.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은가 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검은고아쟁 산조병주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은고의 원장현, 아쟁의 박종선, 장구의 김청만입니다.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병원에 오래 있었다면 상태를 잘 살펴야 하고, 또 하나 조심할 점은 달걀을 만진 손과 조리 도구입니다. 날달걀을 깬 뒤 같은 손으로 채소를 만지거나 같은 도마와 그릇을 계속 쓰게 되면 오염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만진 뒤에는 손을 바로 씻고 그릇이나 도마도 바로 세척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삶은 달걀이나 달걀 지단이 들어간 김밥, 또 달걀 샌드위치 같은 음식도 여름철 실온에 오래 두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 이어서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 술상 차려 듣겠습니다. 소리의 박보와 북의 조순애입니다.

잡수시오. 호련님이 잔을 들고 천하의 못 먹을 수리로다. 합반주는 먹으려니와 이별하자.

깊이 깊이 두었다가 날 본 듯이 두고

0: 이별과 술상 차려였습니다. 소리의 박보와 북의 조순회였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단가 영녀 과객인데요. 소리의 김소희, 북의 이정업입니다.
1: 영녀 같은 천지간음 손님 같은 광은이라 천지가 조판된 후 영혹을 문양채사 몇몇이나 다녀간노 이럴 산하는 지금에 의고하되 인물 사업은

요. 토뻗들 열매기다 서북으로 말아

나뭘 봐라 보니 삼천리 굳은 산하 금고을 둘러쓰니 천보 금탕이 아니냐 죽장을 다시 짓고 산을

1부 마무리 곡 듣고 오셨습니다. 단가 영려과객이었습니다. 소리의 김소희, 북의 이정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풍경소리 함께 하시고요. 수요일 코너죠.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를 통해서 지나간 추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빛깔 수놓기입니다. 연주의 이현의 녹음.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어린 손주를 키우느라 바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또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아직 말도 서툴고 오래 앉아있기도 어려운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한 공연 축제가 마련돼 있던데요. 경기 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26 경기 영유아 공연 페스티벌 엄마랑 아기랑입니다. 이번 축제는 어제 7월 14일에 시작돼 오는 25일까지 경기 아트센터 소극장과 컨벤션홀, 갤러리 등에서 이어지는데요. 36개월까지의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가족 참여형 행사입니다.

있도록 꾸며진다는 점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공연뿐만 아니라 100% 재활용 종이 상자를 활용한 체험 전시, 친환경 종이 놀이터도 마련되고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어린 손주를 키우는 아들, 딸,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땐 사치품이었고 이제는 손에 들고 다니는 물건이 된 선풍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산책길에도 손에 조그만 선풍기를 하나씩 들고

되고 아 이렇게 소리를 냈죠. 그러면 바람에 목소리가 떨리면서 로봇 소리처럼 들리는 그 장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1970년대가 되면서 선풍기는 더 많은 가정으로 얼굴대고 아 이렇게 소리를 냈죠. 그러면 바람에 목소리가 떨리면서 로봇 소리처럼 들리는 그 장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1970년대가 되면서 선풍기는 더 많은 가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비싼 물건이어서 한 집에 여러 대 있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한 대였죠. 그 한 대가 거실에도 갔다가 안방에도 갔다가 공부방에도 갔습니다. 타이머가 생기고 리모컨이 생기고 바람 세기도 부드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스탠드형, 벽걸이형, 천장형 모양도 다양해졌습니다. 사실 선풍기는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기계는 아니죠. 땀이 마르면서 내 몸의 열을 빼앗아 가도록 도와주는 물건인데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곳에서는 선풍기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낮추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로 그 시원한 공기를 돌려야 합니다. 부채 바람에서 전기 부채로 전기 부채에서 온 식구가 함께 쓰던 선풍기로 그리고 이제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손풍기. 참 오래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오늘도 더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물도 자주 챙겨 드시고 또 아끼지 말고 선풍기 시원하게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바람 하나가 사람을 살릴 때가 있으니까요. 자, 음악 듣습니다. 바람이 분답니다. 연주의 한태주입니다.

바람이 분다였습니다. 연주의 한태주였습니다. 오늘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이 시간에는 여름철의 필수품, 선풍기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무리 곡인데요.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람과 나뭇잎의 대화인데요. 이 곡에서 연주되는 악기 중 우리나라 소금과 소리가 비슷한 악기가 있습니다. 반수리라는 악기인데요. 이 반수리는 인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연주되는 대나무 필입니다. 가야금의 백인형, 반수리 연주의 밀란드 다테입니다.

바람과 나뭇잎의 대화, 오늘의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가야금의 백인형, 반수리 연주의 밀란드 다테였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응원하면서 또 주문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다들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밤사이 비가 무섭게 쏟아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긴장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더워 죽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오늘은 이렇듯 사나운 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구이임의 연주와 노래로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그래도 어젯밤 오늘 새벽보다 많이 비구름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호우특보도 해제됐고요. 내륙에는 약한 비구름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아직은 약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안심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비가 오면 좀 덜 더워지려나,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려나 이런 거 기대하는 마음이 사실 없지 않았었는데 어젯밤에는 비가 너무 무섭게 내리니까요. 이야, 이거 걱정이다. 뭐 무더위 좀 뭐 꺾인다고 좋아할 게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계신 곳은 날씨는 어떤지, 밤사이에 별일 없으셨는지, 오늘 아침 눈 뜨면서 지금까지 궁금해했습니다. 짧게라도 안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또 잘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나눠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한번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리 연주 오다네의 소리로 동백타령 듣습니다.

나 초복에 뭐 드시는지 복다림 음식 4723님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초복이니까 삼계탕입니다. 어제 저녁 미리 끓여둔 것으로 오늘 아침 먹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밥상 사진도 찰칵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맛있겠네요. 밑반찬도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3472님, 도봉구는 어젯밤 굵은 빗줄기가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초복인 오늘 토종 닭백숙 하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아주 아주 맛있게 하거든요. 백숙 먹고, 저녁 때는 여우락 페스티벌 공연 보러 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하림, 구이임, 두 팀이 함께 공연을 만드는데요. 저는 어제 현장 가서 리허설 봤는데, 와, 진짜 멋져요. 정말 멋집니다. 이 하림 씨 아니면 구이임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그런 아주 아주 특별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꼭 가서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재미나게 즐겨 주십시오. 일산 멋쟁이님 어서 오십시오. 아, 점심에 추어탕 한 그릇 해야겠네요. 복다림 음식으로 라고 하셨어요. 아, 추어탕 또 맛있는지 가면 끝내주죠. 저기 남태령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추어탕집 있는데 요즘 거기 장사 하나 모르겠어요. 자, 계속해서 이런 사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난밤 비 많이 왔는데 여러분 계신 곳에 상황은 어떤지, 나 무사하다, 나 건강하다라는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곁들여서 복다리 음식으로 오늘 초복인데 뭐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동덕쿵,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손준호와 조화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은 꽃이 되고 듣습니다.

손준호와 조화의 연주와 노래로 사랑은 꽃이 되고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드린 곡은 억수의 노래였습니다. 사랑가. 사랑가에도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청취자 여러분, 복날인데 뭐 무엇을 드시려고 하시나요? 그 사연 나눠보겠습니다. 신미숙님, 남편은 닭볶음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주고 저는 삼계탕 그 봉지에 들어있는 거 따뜻하게 데워서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요. 자야 되는데 창호에 들은 햇살 안 들을 수 없어서 눕방으로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계십니까? 왼쪽으로 누워 계십니까? 반드시 누워 계실 수도 있겠네요. 5220님,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 밤새 열대야로 뒤척이다가 새벽 월드컵 경기 보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더워서 불 안 쓰는 음식으로 주로 먹었었는데 오늘은 초복이니까 복다림 해야겠죠. 닭곰탕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자 썰어놓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에어컨 꼭 틀고 요리하십시오. 너무 더워요. 무덥습니다. 비 내리고 나면 또 그 습기 때문에 더 더위가 느껴지실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새벽 월드컵 경기 저도 봤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중결승.

이기문의 소리로 돈돌라리 함께 들어봤고요. 첼로 가야금의 연주로 한양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복다리움 음식 얘기하고 있는데 7406님 저희 집은 복날 치킨을 먹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말씀하시는 거죠? 혹은 양념치킨. 초딩 입맛인 남편이 물에 빠진 고기를 안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좋아라 하죠.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0021님 복다리미 뭔가요? 그런 거 잊고 산 지 오래됐습니다.

그 가운데 추담 홍정택 명창의 외손녀 김세미 명창의 추담제 수군가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은 8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리고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금요일까지 새싹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아주? 이제 아시겠죠?
1: 네, 오늘은 창호가 초복을 맞아서 대표적인 초복 음식이죠. 삼계탕에 관한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 노래 좋다. 자, 노래 속 삼계탕 이름 속에 삼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것이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녹수공방 상사당 은방과 월방 갑부다지 국화가 세금 완장 조화를 중풍공단이 심김상과 성김간에 무서웁다 호피라 석이조문양태 인정있는 조사 보기란 아감복수자는 실부조거공초산 저알게 좋은 송죽단 두드러굽박은 말굽장단요 서부렁석장 세세발 능단공거구름단 흑공단 백공단 한삼모수송아세기묘 저 사홍사 두거니여 우리 사주 방마중 해남포 봉기랑 전남포까지 그저 구역 빈가 피단에다 나와 아이고 영감 아이고 난 이제 숨이 가빠서 못 세웠어 대저 이 비단을 어쩔 것이오 그 마누라가 나한테 시집온 연으로 비단 옷 한 벌 못 얻어 입어봤으니 그 무슨 색이 좋든가 한번 골라보시게 아이고 영감 그저 나는 송화색 저고리에다가 삼회장 지어 입으면 제일로 좋아요 아그 촌뿐이라 어쩔 수가 그만 그려 아이고 영감도 아 영감은 어디 살갔대 나보고 촌사람이라 그래 그 영감은 무슨 색이 좋습니까 그 나는 각근을 하나 망근색이를 하나 그 껌도 않는 흑공단이 제일로 좋다 촌놈 챙겼어 그럼 어디 영감부터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재려봅시다 그래봅시다 흑공단 망근 흑공단 각근 흑공단 두루메기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바지 흑공단 보석 흑공단 머리끈 흑공단 대니 흑공단으로 선수가 날 들고 땅에서 대호사 영감 영감은 말이오 글로 체내놓은 게

0: 이름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빗길인데 조심히 가라.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이유나의 노래 삼계탕 타령 듣습니다.

그때의 몸보신 한량으로 삼계탕을 끓일지 성!

이유나의 삼계탕 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삼계탕 받고 치킨런 갑니다. 바이널로그의 연주로 치킨런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택.

곡은 전병훈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사철가였습니다. 자, 창호이들이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58초. 이한철의 청호이들이 햇살 2부 첫 곡은 전병훈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사철가였습니다. 자, 창호이들이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58초 지났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남들과는 구분되는 자신만의 뚜렷한 개성, 이 말이 쉽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예술가들,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도 딱 들었을 때 이건 누구네, 이건 누구 노래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소라 씨는 굉장히 특별한 자신만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딱 한 두 음만 들어도 이거 이소라 씨 노래잖아, 이소라 씨 목소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듣고 왔습니다. 5220님, 요즘 라디오 DJ 하세요? 2시부터 4시라고 하셨네요. 찾아보니까 안영미 씨가 진행하는 그 N본부 프로그램 스페셜 DJ를 지금 하고 있네요. 이소라 씨가. 그러니까요.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바투의 상사디아 드려야 됩니다. 자, 조현정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만나볼게요.

0: 한 주간의 이슈 가운데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왔습니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RR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직도 비 와요?
1: 꽤 오는 것 같아요.
0: 언제 그치나.
1: 오는 길에 저 또 사고도 발견했는데.
0: 그래요.
1: 진짜 오늘도 미끄러우니까

0: 재비행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되돌린 그런 사례가 덴마크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연령 낮추는 게 실질적인 효력은 없더라라는 지적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 볼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소년원 과밀 수용 같은 것들.
1: 예.
0: 그 지금 어른이 들어가는 감옥도 구치소도 과밀 수용이 문제인데 오호. 소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근데 이런 게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령 기준부터 낮춰서 무조건 다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게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1: 예.
0: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두 달간 수기 토론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1: 예.
0: 하면서 그 토론 전후로 의견이 바뀌어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1: 처음에는 좀 감정적으로 네. 아예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강경했던 네. 분들이 요모조모 살펴봤더니
0: 있는 거고요.
1: 예.
0: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두 달간 수기 토론을 했다고 했잖아요.
1: 예.
0: 이걸 하면서 그 토론 전후로 의견이 바뀌어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1: 처음에는 좀 감정적으로 아예 네.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강경했던 네. 분들이 요모조모 살펴봤더니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겠네, 그런 입장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0: 맞아요. 그 우와. 비율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토론이 길어질수록 무조건 낮추자라는 의견이 옮겨갔습니다.
1: 예.
0: 그냥 그대로 가자 혹은 조건부로 하향하자 라는 걸로 간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뭐 전문가 설명도 듣고 토론도 거치고 하면서 좀 더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1: 그렇군요.
0: 그런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 거고, 그래서 현행 유지하자라는 의견이 토론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용을 또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뭔가 기사화하기에는, 이슈화하기엔 이게 쉬워요. 네. 뭐 숫자 만 14세, 만 13세, 만 12세 이렇게 띄우는 건 쉽지만 연령이나 그런 숫자에 매몰될 게 아니라
1: 예.
0: 어떤 경찰 조사 권한이라든지 피해자 진술권을 어떻게 보호해 줄지, 가족치료 명령이라든가 뭐 가족 분리 이런 것들 어떻게 할지, 촉법소년 제도 전반을 손보는 게 꼭 함께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에도 이런 게 들어있어요.
1: 그렇군요.
0: 이게 정해진 건 아니라서 또다시 수기 과정 거칠 건데 이 안건이 어떻게 상정되고 논의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함께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국내 대형마트의 한 축이었던 홈플러스가 창립 29년 만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희 RR 뉴스에서도 이 소식 꽤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0: 네.
1: 전국 주요 점포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고 해요. 직원들과 소비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0: 네, 뭐 저는 직원도 아니고 소비자일 뿐이지만 당장 아쉽긴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미 홈플러스는 지난 5월 달에 37개 점포가 영업을 멈췄고요.
1: 음흠.
0: 그나마 남아있던 핵심 점포들마저도 사실상 셔터를 내리게 됐습니다.
1: 예.
0: 홈플러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영 자금이 모두 고갈됐다. 상품 대금도 못 내고 전기, 수도 같이 기본적인 매장

0: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홈플러스는 어떤 성장 기반을 전혀 닦아두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영업 손실이 이때부터 날로 불어나면서 지난해 3월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회생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예, 결국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법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일까지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 마련해오면 회생 이거 다시 검토해보겠다. 법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1: 5일 남았는데요.
0: 네. 근데 MBK가 그럴 의지가 있느냐.
1: 아하.
0: 예. 없다라고 보는 게 중론인 거죠.
1: 와.
0: 예. 그래서 뭐 요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피해를 보는 거는 소비자 그리고 직원들. 예. 여기 매장 들어가신 분들.
1: 그러니까요.
0: 이게 문제인데 휴업 발표도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오전 10시쯤에 휴업을 발표를 했는데 10시면 이제 매장 문 열고 준비할 때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것 조차 모르고 출근을 한 거예요.
1: 와.
0: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얼얼하겠어요.
1: 당황스럽겠네요.
0: 그래서 문까지 열었다가 본사 지침 받고 막 손님 들어오고 손님도 모르고 갔으니까.
1: 예, 예.
0: 그래서 카트로 급하게 막 입고 막고.
1: 야.
0: 이런 점포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은 항의하고 그리고 또 이제 홈플러스 상품권 갖고 계신 분들 이거 못 쓰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는 파산과 청산소송을 밟게 되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고요.
1: 예.
0: 그래서 국내 유통업계 지형을 다시 한번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직원들의 일자리 또 협력업체 지역 상권까지 이게 줄줄이 연결되어 있을 텐데 걱정됩니다. 요즘 따라 그 기업들의 뭐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0: 네.
1: 또 사회적 책임, 뭐 거버넌스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고 화나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인데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와 유가족이 함께하는 공동 추모식이 열린다고요.
0: 네, 3년 전 7월 15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부실했던 제방이 무너졌고 지하차도가 침수됐죠.
1: 예.
0: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1: 너무 놀랐죠.
0: 오늘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열게 되는데요.
1: 예.
0: 그동안 유가족 생존자 협의회하고 시민단체가 주관을 해서 이렇게 추모식을 해왔지만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예.
0: 이런 3주기 맞아서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그 충북대학교 심리학과하고 TVN 충북교통방송이 오송 참사 피해자들의 심리 변화를 3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했던 피해자 비율이
1: 예.
0: 참사 일어나고 넉 달 뒤에 했던 거의 70% 나왔는데
1: 예.
0: 올해 지난 5월에도 60%대였거든요.
1: 어우.
0: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참사 일어나고 넉 달 뒤에 너무 고통을 호소했던 분들이
1: 예.
0: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있다.
1: 아. 뭐

0: 소리가 난 거예요.
1: 어, 퍽
0: 네.
1: 이렇게.
0: 그리고 그 뒷, 딸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1: 오, 예.
0: 그러니까 보니까 뒷좌석에 이 스퀴시 말랑이 장난감이 있었는데 터졌고,
1: 오오오오.
0: 문제는 이제 딸의 양쪽 허벅지를
1: 아이고.
0: 덮친 거예요.
1: 예.
0: 근데 이제 그 딸의 허벅지 보니까 거기서 터져서 흘러나온 끈적한 그 뜨거운 실리콘 액체로 허벅지가 뒤덮였고,
1: 오오오.
0: 그래서 응급 화상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1: 예.
0: 근데 요게 이제 의료진이 얘기하는 게 허벅지 아니고 눈이나 얼굴에 튀었으면 더 큰일 날수 있다. 눈이었으면 실명됐을 수도 있다.
1: 이야,
0: 라는 거예요.
1: 위험하네요.
0: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워낙에 요걸 좋아하고 계속 만지고 하니까 차에서도 뭐 카시트에 앉아서 만졌다가 옆에 두고 내리고 이럴 수
1: 또
0: 있거든요.
1: 뭐 떼굴떼굴 굴러서 차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0: 에이, 맞아요,
1: 있고.
0: 맞아요. 그래서 지난 5월에도 영국에서도 이건 차에서 그런 건 아닌데 그 10살 아이가 그냥 모르고 전자레인지에 이제 넣고 돌렸다가
1: 예.
0: 터져서 얼굴 전체에 중화상을 입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1: 조심해야겠네요.
0: 어린 아이들은 이게 전자레인지 넣으면 안 된다라는 그게 모를 수 있거든요.
1: 모르죠,
0: 네.
1: 모르죠.
0: 근데 요런 스퀴시 제품들이 특성상 당연히 겉에가 실리콘이나 고무 외벽인 거고
1: 예.
0: 말랑해야 되니까 그럼 그 안에 이렇게 꽉 채워져 있어요. 액체 젤이나 점토 성분 같은 걸로 꽉 채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분들은 다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1: 예.
0: 그래서 뜨거운 차안 같은데 요즘 너무 덥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데 두면은 뭐 생수병도 터진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당연히 슬랑이는 터지거든요.
1: 예.
0: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차만 좀 피해를 받으면 괜찮은데 요게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그 물렁한 액체 점토가 꽉차 있는데
1: 네.
0: 그게 이미
1: 터져
0: 뜨거워진
1: 나오는 거죠.
0: 상태로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치 용암처럼 뜨거운 엿기름처럼
1: 아,
0: 점성이 매우 찐득한 상태에서 피부에 들러붙는단
1: 으아,
0: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뜨거운 물에 데이는 것보다도 요게 다 찐득하게 붙어버려서
1: 네,
0: 피부 조직에 엉겨붙는 거죠.
1: 와, 심각한 화상으로 이어질 수
0: 네. 그
1: 있겠는데요.
0: 이렇게 되면 열기가 더 뜨겁게 침투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절대 그 여름철에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이런 것들은 꼭차 밖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 이런 데 장난감 넣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요 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상을 혹시라도 입었다면 이거 막 떼내려고 하시면은
1: 오, 예.
0: 큰일 나니까 찬물로 20분 이상 충분히 식힌 다음에 곧바로 병원을 가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1: 네, 아이들이 요즘 즐겁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데.

0: 날씨도 조심해야 되고 먹는 것도 식중독 얘기도 이제 곧 나올 텐데요. 네. 조심해야 되고 비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다들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고요. 아날뉴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1: 네.
0: 좋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지요.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0: 네. 자, 보내드리면서 해파리라는 팀이 있습니다. 해파리의 노래와 연주로 태평가 들려드려요. 해파리의 태평가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노래 먼저 듣죠.

사무학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술 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러니까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 지가 그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친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각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친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각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 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1: 엄마, 나야.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보내줘.

아빠와 현승훈이 오는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타악 연주자 김소라와 현승훈입니다. 김소라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음농악 이수자로 전통장단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다양한 창작작업을 이어오며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인데요. 함께하는 현승훈 역시 정음농악 이수자이자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깊이 있는 장단과 탄탄한 연주력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요, 이 두 연주자가 오랜 호흡을 바탕으로 장단이 지닌 섬세함과 역동성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공연에선 전통 장단의 원형을 바탕으로 자연의 풍경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안의 다양한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는데요. 전통의 멋은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감각으로 장단의 매력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요. 대전 시립연정국악원에서 이번 공연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천년을 이어온 전통 선율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 가곡이 한 무대에서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수제천 보존회와 한국 가곡이 오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악곡인 수제천과 한국인이 사랑해온 한국 가곡을 국악 관현악의 풍성한 울림으로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인데요. 전통음악과 성악이 만나 서로 다른 매력을 조화롭게 풀어내며 우리 음악의 깊은 정서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전합니다. 무대엔 수제천의 전승과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수제천 보존회를 비롯해서요. 지휘자 조은혜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은 테너 서영택, 소프라노 손미경이 함께 공연의 완성도를 더합니다. 전통 선율의 깊이와 한국

역사 청소년 합창단 등이 함께해 공연의 감동을 더욱 풍성하게 채웁니다. 창단 30주년을 맞은 경기 시나리오 오케스트라의 대표 레퍼토리인 만큼 웅장한 국악 관현악의 울림 속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우리 역사를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트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